就趁胜而退，偏偏我的执迷破碎。

动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防范灾害风险，护航高质量发展，防灾减灾，人人有责。

0: 现在是中午11:30，你的外卖应该还在路上，期待的过程才是最美的时光。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广播。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병오년 3월 금음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거복이 우리 시에서 봉사업 발전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2026년도 기간 민병 집중 점검 대회를 소집했습니다. 우리 시 거리 곳곳에서 다양한 꽃들이 화려하게 피어 눈부신 초여름 풍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5월 12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은 우리 시에서 봉사업 발전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봉사업 발전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전국 봉사업 대회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성당위 성정부의 보치 요구에 따라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분류 시책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수요 견인, 개혁 혁신을 중시하고 봉사업 능력 확장 질 제고 행동을 깊이 실시하며 단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강화하며 활력을 증강해 봉사업 규모 확장, 구조 최적화, 효익 제고를 힘써 추동함으로 연변도약 추월을 다그치는 데 견실한 지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우선 동북아 연변과학기술 대시장을 찾아 플랫폼 건설, 봉사기능 및 운영 모식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장화 방향을 견제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상업 모식을 적극 탐색하고 시장의 수익점과 수입 창출 경로를 정확히 찾아 기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병목 제약을 힘써 해결하고 자체 조혈 기능을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연결 교량을 적극 구축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중개, 기술 재산권 거래 등 봉사를 착실히 잘하고 더욱 많은 과학기술 성과가 실험실에서 생산 흐름선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 호가복은 쿠팡 정보기술, 11번가 등 정보기술 봉사 외주 기업을 찾아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면서 주요 경영 업무, 채용 규모, 경영 효익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 경제가 왕성 발전함에 따라 정보기술 봉사는 이미 생산 측과 소비 측을 연결하는 관건적인 고리로 됐으며 시장 공간이 거대하고 전망이 밝습니다. 플랫폼 기업과 상가의 수요를 정밀하게 연결하고 봉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건전해하며 기술 지탱 능력을 강화해 업무 규모를 끊임없이 키우고 기업 효익을 안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연결시는 지역 위치 특징과 산업 토대에 립각해 소수어종 인재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목적성 있게 실력 있는 기업들을 유치, 락착시킴으로써 봉사 외주 산업을 새로운 경제 성장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기업이 지역 본부, 결산 중심, 연구 개발 중심 등 기능을 연변에 배치하도록 적극 인도해 기업의 성장과 지방의 발전이 서로를 성취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길림 롱마트 공급사슬관리유한회사는 830여 개 소매점에 통일된 배송 봉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1일 평균 배송량이 12톤입니다. 호가복은 작업구역에서 운영 절차, 창고 배치 및 분류 배송 등 절차를 살펴보고 나서 기업이 디지털화와 지능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창고 배치와 배송 로선을 더욱 최적화하며 정밀화

관리 수준을 힘써 제고해 지역 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계속 공고히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다국 전자상거래 보세 전시 체험 집산 중심에는 러시아, 한국 등 국가의 특색 수입 상품이 모여 있으며 국내의 우수한 제품들도 들여왔습니다. 해당 중심에서는 오프라인 체험과 온라인 주문 방식을 채택해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다국 쇼핑 새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전시 구역의 배치와 상품 진열을 살펴보고 제품 종류, 창고 배송, 운영 준비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 연길 보세 물류 중심과의 심층 합작을 강화하고 화물 공급원 경로를 끊임없이 넓혀 더욱 많은 국가의 특색 상품을 들여오고 쇼핑 봉사 체험을 지속적으로 완성시켜 대중의 다원화된 소비 수요를 더잘 만족시키길 바랍니다. 인터넷 인기 간판벽과 인접한 독특한 우세를 발휘해 상업 경영 모식과 소비 전경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소비 쇼핑과 신제품 출시 및첫 점포 개설, 중국문 문화 창의 등 경영 모식의 심층 융합을 추동해 집산 중심을 현지인들의 일상 쇼핑지이자 외지인들이 연변에 오면 꼭 들리는 도시 소비 새 명소로 힘써 구축해야 합니다. 연세보건의학미용병원에서 호가복은 각 기능 구역을 살펴보고 업무 범위, 기술 설비, 인재 대우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현재 대중의 생활 리념이 변화하고 외모 관리 수요가 더욱 강렬해짐에 따라 의료 미용은 이미 소수 사람들의 소비에서 대중의 생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업이 국가의 의료 및 건강 봉사 수입 확대 정책 기회를 다잡고 전년 동태에 주목하고 주업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고차원 의료 미용 인재를 영원하게 초빙하고 선진 의료 설비를 다그쳐 도입해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품질의 의료 미용 봉사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인대 중어 경강 지혜 건강 양생 사회구역 대상은 한창 건설을 닥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시공 현장을 찾아 대상 건설 진척 상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객거 건강 양생은 대중의 복지와 관계되는 민생 사업이자 거대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조향 산업입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운영 관리를 미리 기획하고 전문 운영팀을 적극 영입하며 객거 건강 양생, 회복 간호, 의료 미용과 기타 업종의 융합을 추동해 대중의 다원화되고 개성적이며 고품질적인 정신 생활 수요를 더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변은 지역 위치 우세가 뚜렷하고 산업 토대가 튼튼하며 생활 환경이 좋아 객거 건강 양생, 의료 미용 건강 양생 산업 발전 우세가 두드러지고 전망이 광활합니다. 연길시에서는 사로를 혁신하고 사업을 다그쳐 추진하며 연길 장백 중점 개발 개방 시험구의 정책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고 기존 기업의 견인 역할을 발휘시키며 의료 미용 제품 제조, 의료 미용 봉사 등 분야를 둘러싸고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의료 미용 소진이 조속히 규모를 형성하고 효익을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길림 소면호 가사 집단 주식 유한 회사에서 호가복은 기업의 경영 정황 소개를 청취하면서 업무 범위, 경영 규모, 취업 인솔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근년래 고령화 정도가 부단히 심화되고 주민 생활 절주가 빨라지는 등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가사 봉사에 대한 대중의 수요가 뚜렷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로일소를 둘러싸고 신흥봉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내며 수납정리, 반려동물 돌봄, 방문의 음식 만들기 등 세부 분야로 적극 확장하고 주문식 특색 봉사를 정성껏 제공해 업무의 품질화, 개성화, 다원화 승격을 추동하기를 바랍니다. 중국 조선족 가사 특색 브랜드를 적극 육성하고 체계적인 직업 기능 양성을 착실히 전개하며 종사자들의 종합 소양과 봉사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해 소면호가 가사 브랜드가 더 유명해지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롯디번 커피, 가온 커피를 찾아 매장 운영 정황을 살펴보고 매장 배치, 체인점 규모, 경영 효익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커피는 이미 연변 문화관광 시장의 독특한 금빛 명함이 돼 현지 커피 기업들에게 광활한 상업 기회를 가져다 줬을 뿐만 아니라 업계 봉사 품질에 대해서도 더욱 높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기업이 맛, 조합, 포장 등 면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내놓고 연변 특색이 풍부한 커피 제품을 더욱 많이 개발해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미각적 향수와 더 나은 소비 체험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경영 주제와 소비자들의 특징을 밀접히 결합해 지역 특색의 주제 경영과 편안한 공간을 정성껏 조성함으로써 고객 의존도와 충성도를 더욱 강화하고 입소문 전파를 촉진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봉사업은 산업 승격을 지탱하는 중요한 엔진이자 민생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초 단체, 취업 확장을 인솔하는 주요한 경로입니다.
각 현시와 각 관련 부문에서는 우리 주 봉사 발전의 기초 조건

0: 우세와 단점을 깊이 인식하고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봉사 발전을 지지하는 재반 정책을 잘 활용하고 실물과 사람에 투자하는 것을 긴밀히 결합하며 봉사업 능력 확장 질제고 행동을 깊이 실시해 봉사업이 더욱 높은 수준으로 매진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생산성 봉사업을 힘써 강화해야 합니다. 현대물류, 창고 저장 운송, 봉사 외주, 애니메이션 설계, 인터넷 시청각 등 경영 모식 규모를 지속적으로 장대시키고 금융봉사, 인적자원, 검사 검측 등 봉사 보장 수준을 효과적으로 제고하며 생산성 봉사업과 선진 제조업의 심층 융합을 촉진해 생산성 봉사업이 전문화와 가치 사슬의 고급화로 확장되도록 주동해야 합니다. 생활성 봉사업을 힘써 최적화해야 합니다. 양로, 보육, 의료 등 공공봉사의 단점을 서둘러 보완하고 음식, 숙박, 의료미용, 개껏 건강양생, 경기활동, 가사봉사 등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하고 최적화하며 정밀한 봉사로 차별화된 수요를 만족시킴으로써 고품질 생활에 대한 대중의 동경을 더욱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 주직속 관련 부문 및 연길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5월 14일 우리시에서는 2026년도 기간 민병 집중 점검 대회를 소집했습니다. 대회에서는 민병 간부 골관 임명 명령과 민병 사업 선진단위 및 개인 표창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전체 민병은 선서와 서명을 진행했습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시장인 양빈은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전시 각급에서 민병 사업을 잘 추진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민병 조직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병대우의 군정 소양과 전투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광범위한 기간 민병은 자신의 직책과 사명을 명확히 인식하고 훈련에 매진하며 무예를 연마하고 능력을 키우며 명령에 복종하고 지휘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각종 군사훈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긴급하고 어렵고 위험하며 무거운 임무를 과감히 수행해 진정으로 경제사회 건설의 주력군, 정신문명 건설의 모범병사, 사회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돌격대가 되어 전시 민병 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연변 군분구 왕도, 시인민무장부 주기동이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0: 일전 로병사의 집 봉사중심, 연변대학 간호학원에서 주최한 로병사의 집 봉사중심 제2회 홍색이야기 선전강연대회 및 신시대 홍색이야기역 설립 5주년 기념활동이 연변대학에서 열렸습니다. 선전 강연 현장에는 소방, 가도, 학교 등 각계의 선전 강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뜨거운 마음으로 격동의 세월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경쟁 끝에 연변대학 간호학원 학생 대표 리흔효가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신시대 홍색 이야기역 2021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36개의 분역을 건설했으며 학교, 사회구역, 부대, 기업, 사업 단위 등을 포함했는 바 누적 선전 강연 횟수는 600회가 넘고 혜택을 받은 인원은 8만 명에 달합니다.
1: 초여름 우리시 거리 곳곳에서는 다양한 꽃들이 화려하게 피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은 도시의 거리와 골목을 장식하며 눈부신 초여름 풍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시 주요 거리에는 해당화 꽃과 입갈나무 꽃이 꽃 터널을 이루어 시민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시는 도시의 녹화 미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역 기후에 적합한 관상나무와 화초를 엄선해 과학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길마다 다른 풍경을 가진 도시 생태 경관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각양각색의 꽃들이 활짝 피어남에 따라 우리시는 가장 아름다운 자태로 사방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최림이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3: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3: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3: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4: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길록 작사 강철웅 작곡의 상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꽃으로 닦아볼까? 바람이 속삭이네 세월로 닦으라고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국내 항로 요류 할증료가 5월 16일부터 인상되는데 그중 800km 이하 항로는 90원 부과하고 800km 이상 항로는 170원을 부과합니다. 현재 800km 이하 항로는 요류 할증료를 60원 부과하고 800km 이상 항로는 120원을 부과하는 바 이는 국내 항로 요류 할증료가 5월 각각 30원과 50원 인상됨을 의미합니다. 지난달 국내 요류 할증료는 5배 상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달 5일 요류 할증료를 조정하지만 이번 달은 16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네, 계속해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싹 씻어내는 해독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구수한 생강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고마운 음료지만 폐에 깊숙이 끈적하게 달라붙은 묵은 가래를 녹여내고 전신에 만성염증을 뿌리뽑기에는 무언가 강력한 한방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관지 점막이 얇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잔기침이 잦아지고 몸 이곳 저곳이 이유 없이 쑤시기 마련입니다. 생강차 대신 마시기 시작했더니 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염증 수치를 뚝 떨어뜨려준 대망의 1등 해독차는 바로 따뜻한 무꿀차입니다. 네, 무가 폐 건강과 해독에 있어 독보적인 효능을 발휘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풍부한 시니그린과 비타민C 때문입니다. 무의 알싸한 맛을 내는 시니그린 성분은 기관지 점막의 분비 기능을 촉진해 폐 속에 엉겨붙은 가래를 묽게 만들고 배출을 돕는 천연 청소부 역할을 수행합니다. 70대 전후에는 폐의 정화 능력이 예전 같지 않아 미세먼지나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무를 달여 마시는 차는 기관지 벽을 튼튼하게 코팅하고 염증이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또한 무꿀차는 전신의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혈관과 관절 건강까지 동시에 지켜줍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쌓이면 피가 탁해지고 마디마디가 시큰거리게 되는데 무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은 혈액성 노폐물을 걸러내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평소 가슴이 답답하고 쌕쌕거리는 숨소리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이 무꿀차를 꾸준히 마시면 폐 기능이 살아나 숨쉬기가 편안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생강차 한 잔보다 무를 진하게 달인 차 한 잔이 내 몸의 독소시한 폭탄을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내 중장년층에게 무꿀차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소화를 돕고 해독작용을 해 간의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천연 소화 효소가 풍부해 위장을 편안하게 하며 꿀의 풍부한 영양소는 기력을 보강하고 기관지를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폐가 맑아지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머리가 맑아지고 안색이 좋아지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자꾸 기침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미안했던 분들에게 모골차는 폐와 기관지를 깨끗하게 설거지해주는 가장 든든한 생명수와 같습니다. 이 천연 폐해독제를 제대로 효과보며 마시는 방법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간단한 비결이 있습니다. 물을 껍질째 얇게 채 썰거나 깍둑 썰기해 꿀에 재워두었다가 거기서 나온 즙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훨씬 많은 비타민과 항염 성분이 들어있으므로 반드시 껍질을 버리지 말고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기온차가 큰 환절기나 잠들기 전 마시는 따뜻한 무꿀차 한 잔은 밤새 목을 촉촉하게 지켜주고 면역세포를 깨워주는 최고의 건강습관이 됩니다. 결국 지긋지긋한 염증과 가래에서 벗어나 100세까지 맑은 숨을 쉬며 사는 비결은 흔한 무 하나를 제대로 활용하는 작은 정성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내 폐를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마음으로 따뜻한 무꿀차 한 잔의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무의 강인한 정화 에너지가 여러분의 폐와 혈관을 맑게 닦아내고 100세까지 통증 걱정 없는 건강한 몸과 활기찬 정신으로 당당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고의 해독 파수꾼이 되어줄 겁니다. 네, 수분 보충을 위해 물을 자주 마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물도 알고 마셔야 하는데요. 네, 그럼 아이들은 매일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그 권장 기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건강한 음수는 인체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질병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성장 발육의 중요한 단계에 처해 있는 아동 청소년에게 더욱 그러합니다. 네, 그럼 매일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셔야 할까요? 네, 중국 학령 아동 식생활 지침 2022 및 중국 주민 식이 영양소 참고 섭취량에 관련 건의에 따르면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 청소년의 식품에 함유된 수분을 제외한 일일 직접 음용수량 권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4세에서 6세 사이 아동 청소년은 하루에 약 800ml, 7세에서 10세 사이 아동 청소년은 하루에 약 1000ml, 11세에서 13세 사이 아동 청소년은 남자는 약 1300ml, 여자는 약 1100ml입니다. 그리고 14세에서 17세 사이 아동 청소년 중 남자는 약 1400ml, 여자는 약 1200ml입니다. 네, 주의할 점은 이상의 아동 청소년의 일일 직접 물 섭취 기준은 기후가 온화하고 가벼운 체력활동 조건에서의 권장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운동을 많이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거나 날씨가 더우면 실제 상황에 따라 음용수량을 적절히 증가해야 합니다. 또한 인체의 일일 총 물 수요량에는 수프, 죽, 과일 및 야채와 같은 식품의 수분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당일 많은 양의 물을 함유한 음식을 섭취했다면 이에 따라 직접 마시는 물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셨는지 판단하는 직관적인 방법은 소변의 색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소변의 색이 투명한 색이나 담황색이면 일반적으로 음용량이 기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소변의 색이 짙고 짙은 황색이나 호박색이면 제때 수분을 보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국가 통용 언어 문자를 잘 배우고 사용하는 것은 여러 민족의 공동 책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진정한 인연이란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든 순간에도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멀리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내 인생에 찾아온 가장 소중한 진정한 인연입니다. 네, 지금 바로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건 당신은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정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영원할 것만 같은 일들이 가끔은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멀어질 때가 있고 또 내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유 없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첫째는 작은 무시가 쌓일 때, 마음이 다쳐버립니다. 고마움이 사라질 때, 관계가 식습니다. 보통 친하다고 내가 도와줬는 관계가 식어버린 거죠. 그리고 신뢰가 무너지면 내가 그냥 저 사람을 만나야 되냐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사견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말없이 조용하게 멀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그리고 적당한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아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까울수록 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껴줘야 하는 법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듯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봄처럼 따뜻했다가 여름처럼 뜨거웠다가 가을처럼 물들었다가 겨울처럼 차갑게 식을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찌 보면 또한 가장 여린 게 사람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관계를 잘 처리하면 갑자기 식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제목이 해피인 것만큼 늘 이 시간대면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면서 마음속에는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이길 바랍니다. 잠시 소품 감상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1: 보살이 삼소! 보살이! 이게 남편의 보살이구만. 대단히 좋았구만, 이게. 야,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내 사업도 장태길에 나선 지 몇 년인데. 장세도 하나 별난 장세를 다 해봤습니다. 보다 저 한 3년 전에는 얼었구만. 그 무슨 둘레 무역공사를 그래가지고. 예, 그 다음에 또 저 연길에 야시사에 가서 타단 하는 데 팔았어. 아, 옳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후에는 또 국제무역을 했었구만. 저 일본에 아지나모토 담아내기 본다로 세계 가방을 또 가져가 팔았어. 다가 지금 무슨 세월인도 누기나 없이 다 예,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돈을 행시없이 벌어라는 게 무차가 법에 위반된 일은 하지 마소. 네, 네, 이렇게 봐도 장세길에서는 어서는 예, 급수 대단히 높습니다. 장사꾼들 짓고 나다 부교수 주문을 가소. 네, 오늘은 또 이렇게 빌라켓 남편이 고사리 있겠다 좀 팔아보자고 이래 나온 게임들. 자, 고사리를 사! 야, 한 양념은 소리를 아예 했더만 제대로 아예 됐고. 자, 고사리를 사! 고사리 삼소! 남편 고사리 그만해! 고사리를 삼소! 아, 이보, 우리 남편의 사람들이 누기 자존심이 없는 게 있어. 아? 당신 남편에게 얼마나 알 누기래?
2: 그게 남편? 아, 이보, 그래서 남편 몇 번 왔다 갔다.
1: 사람 봐도 이상하게 본다. 이보, 내 이래 봐도 야, 저 연기를 해서 노래하는 쥐들이 그, 이호이라든가, 이용구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송경철이랑 반해 학대라. 이거 웃음은 나그네구만. 한번 내
2: 해봐라.
1: 자 이제 한번 사실로서 증명해 주자. 아, 어,

0: 목소리 상태 영 나쁜 게 있었어.
1: 아, 그런데 정말 이제 가만히 노래를 들어보니까 겨우 아무것도 안 먹고 도살이만 딱 먹고.

0: 없이 오래 살겠지.
1: 그렇겠고. 내 하나 예를 들게요. 옛날에 저 중들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을 때 도대체 무슨 먹고서니 병도 없이 오래 살며 돌을 잘 닦겠는지. 바로 이 남편이 고사리를 먹고서니 오래 살겠지.
2: 아니 모를 소리요.
1: 아이 믿는가? 저 쏠림새가 물어보래. 쏠림새 중들이 다한테.
2: 아니 당신 그래. 그 웃기는 소리 하겠어 이렇게.
1: 니체 엄마 싸가고 고사리만 많이 먹어보 당신 배에 다 떨어지겠네.
2: 아이 이랬더니 내 그 고사리를 내 깜빡 한 달만 먹으면 쭉 나이가 쓰는데 이 몸을 삐대밖에 안 해놨겠어.
1: 이봐 지야 고사리 대팔 몰라 그랬어. 자 뭐야? 우리 남편의 고사리를 놓고 말하면 저거 저먼 대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겨난 자연산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난 자연고사리를 우리 남편이 녹색 식품이라고 말한단 말이야. 이 남편의 고사리로 말하면 첫째는 이 피부 미용에 대단히 좋소. 야, 그리고 둘째는 여러 가지 병들을 예방하고 치료를 하는데야 심장이 나쁘거나 위 나쁘거나 가위 나쁘거나 폐 나쁘거나 그 다음에 그 자취도 같이
2: 야 근데 그 당근 다 쳐놓고 이 고사리를 먹으면 쨍쨍 할 수 있어?
1: 쨍쨍으로? 야, 야. 그 살까기를 기다려.
2: 야 옳지 뭐
1: 에이 일어나 일어나.
2: 어째
1: 에이야 에이야 에이야 다 확실히 호려호려하다. 야 이 양반에게 오징어 하나 볼문 떼셔놓은 뽀뽀리 아이 들어가겠다. 아, 제가 이렇게 점잖게 나온 배를 볼까 사회주의 좋은 게 알기긴 알겠네.
2: 그랬을 때만 그만 누구 그 고사리 먹으면 집가 할 수 있어?
1: 그렇죠. 그 당신이야 한 달만 곱빡 잡숴보라. 저리가 저 쌀이 꽂아진다. 야, 내 고사리사 일통 고사리지. 자, 이게 야 정품이요 정품이. 당시 우리 남편 고사리사 처음 봤지. 뭐 야 고치고 담배 가지고 다 뭐 고사리를 뭐 죽이요. 야 어떠죠?
2: 고사리 해고사리 옳소?
1: 아이고 이게 해고사리 제쿠. 이게 야 이 세상에서 제일 순결하고 제일 순박하고 제일 결백한 처녀 고사리다.
2: 이래 보니까 색상도 좋고
1: 색상이 좋대고 볼줄아는구만.
2: 야야야야야 그런데 어째 이 아까운 거 고추 떨고 오지 말고 말려와야 되지. 야 이런 거 고추 떨고 말리면 절와 같이 뚝 떨어진다.
1: 아니 뭐 그저 꽃잎이 조금 부스러 떨어진 것 같은데.
2: 야 이거 우리 한국에 보내는데 한국에서 제일 보는 게 이 꽃이 제대로 있는가 없는가 본다다 아니. 야 이 아까운 거 싹 가려치서 말리면 또 절반 값이 뚝 떨어진다.
1: 아니 뭐 두 번 절반 값이 떨어지면 거저 달라는 게 아니다. 아, 거저 달라는 거야. 거저 달라는 거야. 당신 영채 있는가? 영채
2: 야, 이 나그네 이게 내가 내가 틈새게 철 걸었구만. 사람을 쨔쨔 사게 보. 내 무슨 거저달라는 거야 이게.
1: 아, 거저달라는 게 아닌가.
2: 그렇지, 그래.
1: 사람 이렇게 배라면 틈새게 나온 분 쨔쨔 사게 놀 수도 없지.
2: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나그네 사람은 똑똑하게 제대로 봤다.
1: 아, 이보 자꾸 나그네 나그네 하지 마. 내 장가도 못 들었는데 자꾸 나그네 나그네 하면 그건 내 정도에 대해 좀 영향이 있다.
2: 아이가 아이가 못 갔겠지 뭐.
1: 그렇지 아이가 나 못 가나 저러고 와서 한 가지 싸가 내 총각인 거 다 사주지지.
2: 야 총각이 야 내가 당신 오늘 애하게 안 할게. 야 이게 모두 고사리 얼마나
1: 아 내 이래 가져온 거 딱 줘도 두 조만 줘. 야
2: 두 조만 줘. 야 그러니까 보자 이라는 게 지금 시장 가격이 14원 50세이지. 그래 우리 시장 가격들 하지 뭐.
1: 이봐 웃기세요. 14원 50세 전랑 눈이 봐 웃기는구만. 아이 봐.
2: 아 이보 지금 시장 가봐라. 아 지금 이 가격이래.
1: 이보 시사의 고사리야 우리 남편 고사리 같은 값인가. 웃기는구만. 14원 50세 전랑 해봐 해봐. 안 돼가.
2: 웃고 나. 이게 벗어. 야, 자기요. 야, 내 제때 그 다음에 당신과 깨끗 사게 놀겠는가. 아, 그만 먹고 자, 확 올려주지.
1: 올리겠어, 올려야겠어.
2: 나와, 어디서든 하게.
1: 이보 호대 그 다음에 가서 아는새 궁리에 당겨 어서 놀랬어. 당신 남편 사람들 놀기는가? 아, 놀기는가 어째?
2: 우리 그 15원 하교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당.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APP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라디오 수신 지역이 아니거나 라디오가 없으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입니다. 김응준 작사, 김득철 작곡, 최승화 가수의 하루가 모여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 노래 노래방 번호는 79163번, 79163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배우셨다면 소리 높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반주 나갑니다.

네, 김웅준 작사, 김득철 작곡, 최승화 가수의 하루가 모여서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63번, 79163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우리 둘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안용수 마법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네, 도레이 도레입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한자 한자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둘이 둘이 정답게 손을 잡고서, 둘이 둘이 정답게 손을 잡고서, 둘이 둘이 하나로 웃고 있잖아. 둘이 둘이 하나로 웃고 있잖아. 둘이 둘이 호호하하 넘치는 기쁨. 둘이 둘이 호호하하 넘치는 기쁨. 둘이 둘이 연분에 단물이 드네. 둘이 둘이 연분에 더. 둘이 둘이 다정히 걷고 있잖아. 둘이 둘이 다정히 걷고 있잖아.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네, 2절이 끝나고, 2절의 후렴구가 한번더 반복됩니다.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반복됩니다.

마지막 부분 둘이 둘이 둘이 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합시다.

마지막에 와서 또 틀립니다. 자꾸 앞에 둘이 둘 길지 않습니다. 둘이 둘의 행복에 얼마나 하죠? 자, 그리고 제일 첫 줄 보겠습니다. 제일 우줄. 둘이 둘이 정답게 손을 잡고서 손을 잡고 이런 네, 지금 많은 분들 손을 잡고서 손 길게 뺍니다. 아래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웃고 있잖아 아닙니다. 웃고 있잖아. 악보에 점이 어디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점이 있는 걸 길게 뺀다 했습니다. 손을 잡고서 잡이 길지 손이 길지 않습니다. 에? 손을 잡고서 하는 분들 다 틀렸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한번만더해보겠습니다1절둘이둘이세번째두글자두번째둘둘이깁니다둘이둘이다그렇습니다내려오면서명심하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 오정식 작사, 임종철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둘이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매체중심 APP와 칭징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연길 융합매체중심 APP에서 실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라디오를 클릭하시면 바로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에서는 연지 종합광보 차우생위 검색하시면 바로 또 쉽게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라디오가 없으셔도 휴대폰으로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아래는 둘이 2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마지막부분둘이둘이라했습니다앞에둘이자꾸이렇게길게빼는분계십니다꼭고칩니다들립니다자다시하겠습니다

0: 네, 노래하마다 오늘 시간 오정식 작사, 임종철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둘이둘이 함께했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36번, 793-36번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Oh.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어릴 적 저의 집에는 높다만 재봉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재봉기로 예쁜 옷을 만들어 저의 자매에게 입혔는데요. 천을 펴고 자를 대고 정성껏 치수를 재시면서 언제나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예쁜 천으로 만든 옷이라 해도 몸에 맞지 않으면 입기 불편하고 어색하기만 하니 꼭 사람의 체형을 정확히 보고 그에 맞춰 옷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옷 만드는 방식에 관한 말씀인 줄만 알았지만 세월이 흘러 돌이켜보니 옷을 짓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사람과 일을 대하는 태도까지 깊은 뜻이 담긴 말씀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선조들도 바로 사람의 모습에 맞춰 옷을 짓듯 일도 사람의 능력에 맞춰 맡겨야 한다는 뜻을 담은 채소보와 옷 짓는다는 속담으로 깊은 도리를 알려줍니다. 네, 속담 채소보와 옷 짓는다입니다. 몸에 따라 옷을 만든다는 뜻으로 사람의 역량이나 능력을 보아서 일을 맡긴다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억지로 무리한 일을 시키거나 그 사람의 역량에 맞지 않는 큰 임무를 부여하지 않고 각자가 가진 능력과 처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적절한 역할과 일을 배분하라는 소중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얼마 전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 속담의 참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말 속담입니다. 네, 상대의 처지와 능력을 먼저 헤아리고 무리한 요구보다는

0: 최근 평총 속에는 오늘날 세계는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대변혁을 겪고 있다면서 기술 혁신이 그중 하나의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소기는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논술을 했고,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국제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에 중대한 전략을 진위 계획하고 진위 배치하며 진위 추진했습니다. 15차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으로 3대 국제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원천적 혁신의 주요 발원지를 신속히 형성했으며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중국식 현대화를 지원하고 이끄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기획 시작에 해 북경 경진기 상해 장강 삼각조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 3대 국제과학기술 혁신센터가 집중적으로 힘을 쏟아 과학기술 혁신 원천적 능력, 첨단 산업 선도 능력, 최고 인재 집결 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됐습니다. 당시 8차 대회 이후로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좌항은 과학기술 혁신을 국가 발전의 핵심적 위치에 두고 혁신 주도 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시행했으며 북경 경진기, 상해 장강 삼각조,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 국제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을 끌고 추진함으로써 이를 중국 과학기술 혁신 지도의 전략적 중점과 핵심 엔진으로 삼았습니다. 북경 천진 하북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우리나라 자주 혁신의 중요한 원천이자 원시 혁신의 주요 발원지를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강 삼각주에서 총서기는 국가 전략에 대한 봉사를 견인력으로 삼아 과학기술 혁신의 원천 기능과 고급 산업의 선도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에서 총서기는 신품질 생산력 발전에 주목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신축 융합을 강화하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현대화된 산업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의 지도 아래 우리나라의 3대 국제 과학기술 혁신 세계 100강 혁신 클러스터 1위에 올랐습니다. 3대 센터는 첨단 연구와 미래 산업 호출로 과학기술 혁신의 고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경 역장 마라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해 극한 시험 경주로를 개척해서부터 상해가 전 세계 최초의 심미평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의료기기 출시를 다그치기까지, 그리고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의 중구 스플릿 중성자원, 강주 중이원 가속기 등 대형 과학장치 클러스터가 혁신연구 플랫폼을 제공하기까지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는 당면 미래 산업과 응용 환경을 다그쳐 포진하며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이 시작되는 새 출발점에서 3대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는 점차 작은 과학기술의 고봉으로부터 자체 영향력으로 주변을 견인하는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강한 혁신의 고원으로 되어 고품질 발전을 인솔하는 데 강력한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최근 사천성과 운남성이 각각 15차 5개년

0: 계획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15차 5개년 계획 요강을 중심으로 현지의 고품질 발전, 주요 목표와 중점 조치 등을 전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15차 5개년 계획 시기는 사천성이 새로운 발전 동력을 형성하고 새로운 경쟁 우세를 형성하는 중요한 창구 시기입니다. 사천성은 경제발전, 혁신주도, 민생복지, 친환경 저탄소, 안전보장 등 다섯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23개의 주요 목표 지표를 설정하고 16개의 주요 과제와 조치를 배치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사천성은 신품질 생산력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조직적인 과학기술 혁신으로 현대화된 산업체계 구축을 촉진하며 15+N 중점 산업에 강력한 사슬을 구축하고 속화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생물의학 등 5개의 국가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의 역량을 강화하여 신시대 서부 대개발을 추진하는 중요한 엔진을 강화하고 전략산업기지, 물자 비축기지 및 인프라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산구의 기능 향상과 통산구 경제발전, 통산구 도시건설을 일체적으로 추진하고 철도 연선의 첨단 장비 제조, 희소 귀금속 가공 등 우세 산업 클러스터를 집중적으로 조성하여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향후 5년 동안 운남성은 자원형 산업을 강하고 우수하게 발전시켜 친환경 플러스 첨단 제조업의 새로운 강점을 확대할 것입니다. 고원 특색 농업, 문화관광 산업 등 우세 산업을 단단히 틀어주고 문화관광 강성을 건설하게 됩니다.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주요 프로젝트를 깊이 있게 시행하고 우리나라 서남부의 생태 안전 장벽을 단단히 구축합니다. 민생 보장, 사회 관리, 공공 안전 등 분야에서 많은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여 변강의 공고함과 안녕, 인민의 안락한 생활,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좋은 국면을 유지할 것입니다.
1: 현지 시간으로 5월 13일 중미 경제무역 중국 측 책임자인 하리뽕 부총리와 미국 측 책임자인 베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에서 경제무역 협상을 개최했습니다. 의량 측은 의량국 원수의 종량 합의를 지침으로 삼아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서로 관심하는 경제 무역 문제 해결과 실무적인 협력을 한층도 확장할 때 관련해서 솔직하고 심도 있으며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0: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5월 13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사분기 전국에 새로 설립된 경영주체는 509만 8천 개에 달했습니다. 산업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1차, 2차, 3차 산업의 신규 설립 경영주체는 각각 22만 9천 개, 39만 6천 개, 447만 3천 개로 집계되었습니다.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4대 신흥경제기업은 2684만 8천 개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습니다. 제조업 관련 기업의 반복적인 승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사분기 동안 첨단기술 제조업이 성장을 가속화했고 집적회로 제조와 지능형 무인기 제조 분야의 신규 설립 경영 주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1%, 15.7% 증가했습니다. 봉사업은 역량 확대와 품질 개선을 이루고 검사, 감정 봉사와 과학기술 성과 전환 봉사 분야의 신규 설립 경영 주체는 모두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함으로써 산업 성격과 신품질 생산력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 올해 들어 중국의 지속적인 개방 확대와 함께 외국 자본 기업들의 봉사업 분야 투자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제조업 성격의 가속화를 부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점점 더 많은 외국 자본 기업들이 연구개발 단계를 중국에 배치하며
0: 전면적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련의 중대한
1: 초점을 맞추고 국가의 두 가지 중대 지원 정책을 충분히
0: 자원부에서 알아본 데 의하면 2025년 전국 비석유가스 지질 탐사 투입 자금이 252억 대정

0: 자금과 사회 투자가 협동적으로 힘을 쓰며 공익성 지질 조사와 상업성 탐사가 일괄 추진되어 정부가 인도하고 시장이 주도하며 각 측이 참여하는 광산 탐사의 새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1: 수리부가 밝힌 데야면은 당면 전국 봄철 관계가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농업 생산 용수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수리부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당면 전국 관계 수온이 상대적으로 충족하고 9,677채 중점 저수지 저수량이 4,739립방미터에 달해 往년 동기 대비 10% 더 많았습니다. 북방 각 성의 저수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동북 지역이 관계 절정기를 맞았습니다. 흑룡강성의 규모가 가장 큰 관계구인 청동산 관계구에서는 전국 단일 펌프장 요량이 가장
0: 함께 국제화된 소비 봉사 체계도 함께 완비화되고 있습니다. 북경은 주요 외국인 관련 상권에 20여 개 언어를 아우르는 다국어 봉사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과 스마트 번역 장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쿤 재단의 로버트 로렌스 쿤 주석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양국은 잘 협력해 양국 인민에게 혜택을 주고 세계에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쿤은 이번 미중 원수 회담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자신감도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현재의 글로벌 정세를 잘 파악하고 실질적인 기대를 설정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자국의 핵심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쿤은 국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은 쌍무 관계의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쿤은 이번 원수 회담이 양측의 협력에 더큰 여지를 열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협의 기재를 통해 계속해서 공감대를 증진하고 차이를 관리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미중 양측은 소통 채널을 한층 더 넓히고 인공지능 안전 감독 관리, 펜타닐 타격 등 관련 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경제 협력의 틀을 구축해야 합니다. 쿤은 현재 미중 간에 많은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도전에 직면하여 미국과 중국은 반드시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양국이 정확한 관계 방식을 모색하고 쌍무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전 세계의 안정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층 소통을 통해 미중 관계의 총체적인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긍정적인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쿤은 기업이 계획 수립과 경영 활동을 펼치려면 안정적인 시장 환경이 필수적이지만 불확실성은 기업 활동과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 시장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어 기업 활동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욱 굳건한 미중 관계는 전 세계에 매우 중요합니다. 쿤은 미중 간에는 정상적인 소통을 유지하고 필요한 협력을 진행하는 등 경쟁 관리 기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쿤은 미중 관계의 안정성은 이제 글로벌 비용으로 간주되고 있다면서 불안정성은 고위험을 촉진하고 투자를 억제하며 기술 표준을 분리하고 기후와 공공보건 분야의 협력을 약화시켜 개발 자금 조달과 부채 문제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쿤은 더욱 굳건한 미중 관계가 미중 양국과 양국 인민 모두에게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차원에서 미중 기업 간의 협력은 경제 발전과 성장의 경계를 넓혀 공동 성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탈동조화는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쿤은 미국 기업이 여전히 중국의 시장, 제조 체계, 소비 군체와 과학 연구 인재를 떠날 수 없다고 표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입되는 자본 투자, 관리 경험, 해외 고객 등 역시 중국 기업의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볼때 미중 관계를 개선하는 최선의 방식은 모든 차원의 인문 교류를

0: 활발히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는 젊은 세대 사이의 상호 이해가 미중 미래 협력의 기반이라며 사회, 문화, 의료 보건, 언론 매체 등 분야에서 인문 교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원수의 성공적인 회담은 일반 민중들에게도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중 간의 비자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고 국제 항공편이 증편되며 국경 관광이 일상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대학 간의 협력 프로젝트가 재개되고 과학연구 인력의 학술 교류가 회복되며 기업이 고객을 다시 확보하여 경제무역계의 신뢰도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다 굳건한 미중 관계는 전 세계입니다.
1: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리
2: 심층 보호.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조정 문제와 종료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전 앞으로 진행을 맡은 이정민입니다. 오늘은 학습시간 코너에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세계가 중미정상회동을 기대하는 원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브랜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4: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5: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6: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가꾸어 가자. 2022년 1월 17일. 이 글은 습근평이 2022년 세계 경제 포럼 화상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대변환의 국면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변환의 국면은 어느 한 시기나 사건, 어느 한 나라나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심각하고도 폭넓은 시대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변화와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가 서로 겹쳐지면서 세계는 새로운 불안정한 변혁기에 들어섰습니다. 감염병 사태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이것은 세계 각국의 인민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는 중대한 문제이자 우리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하는 시급한 중대 과제이기도 합니다. 천하의 정세는 성하지 않으면 쇠하고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발전하지 않으면 퇴보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세계는 항상 모순의 운동 속에서 발전하며 모순이 없으면 세계도 없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인류는 바로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전진 론지에 따라 전진하고 시대 발전의 흐름에 따라 발전해야 합니다. 모진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인류는 항상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장주기를 비교 분석하는 가운데서 사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미세한 부분에서도 사물의 변화를 통찰하여야 하며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변국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면서 어려움과 도전을 이겨내는 강대한 힘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첫째, 손을 잡고 힘을 합쳐 감염병 사태를 이겨내야 합니다. 인류의 전도와 운명에 관계되는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완강한 저격전을 펼쳐왔습니다.

0: 이는 세계적인 위기라는 사나운 파도 속에서 각국이 190여 척의 작은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같이 하는 큰 배에 함께 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배는 풍파를 이겨내지 못하지만 거함은 사나운 파도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으로 우리는 세계적인 방역 사업에서 중요한 진전을 가져왔으나 감염병 사태가 반복되고 지속되면서 바이러스 변이가 증가하고 전파 속도가 빨라져 인민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세계의 경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심을 확고히 다지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것은 감염병을 전승할 수 있는 유호하고 인민의 생활을 확실하게 보장하여야 합니다.
1: 노래 한곡 들으시겠습니다.

0: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가 중미 정상회동을 기대하는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금평 주석의 초청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부산 회동 이후 두 나라 원수가 재차 마주앉아 진행하는 회담이고 9년 만에 이루어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입니다. 두 원수는 중미 관계 그리고 세계 평화와 발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들을 두고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국 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다가올 중국 방문을 막잡다단한 국제 정세에 직면하여 중미 정상의 회동 자체가 세계의 안정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미국과 추진력으로 되어 세계 경제의 안심제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원수 외교의 인솔하에 중미 쌍방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여러 차례 고위급 협상을 진행하여 많은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국 미국 상공회의소가 올해 1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미국 기업의 근 60%가 중국 내 투자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는 많은 미국 기업 고위 책임자들도 동행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중국과 미국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 문제 목록은 줄이고 협력 목록은 늘려나감으로써 글로벌 경제의 큰 판을 안정시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국의 크기는 책임과 담당에 있습니다. 현재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고 인공지능 안전 리스크가 높아지며 기후라에게 2026년은 모두 평범하지 않은 한 해입니다. 중국은 제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시작의 해이고 미국은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며 두 나라는 각각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정상회의와 20개국 그룹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중요한 해에 열리는 중미 원수의 회담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총결산이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중국과 미국 두 나라가 공동으로 발전하고 각자의 번영을 누릴 수 있을 만큼 큽니다. 사람들은 북경을 출발점으로 하고 중미 원수 회담이 중미 관계라는 큰 배가 풍파를 헤치고 안정적으로 전진하도록 계속 이끌어 혼란한 세계에 소중한 안정성과 확실성을 조입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0: 목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0: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1: 엄마, 배가 아픈데요?
0: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1: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0: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1: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0: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2: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1: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2: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0: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브랜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4월의 마지막 날 서울 강남구에 새로 문을 연 중국차 음료 브랜드 페왕다히의 플래그십 스토어 앞에는 줄 서는 사람들이 길모퉁이를 몇 번이나 돌 정도로 길게 늘어섰습니다. 영업 시작 얼마 되지 않아 모바일 주문 시스템이 주문 폭주 상태가 되었고 일부 주문의 음료 수령대기 시간은 3시간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유리문 안쪽으로 동양풍의 매장 디자인과 중국어 요소가 새겨진 컵은 많은 한국 젊은이들의 사진 명소가 되었습니다. 밀크티를 마시던 한 한국 여학생은 기자에게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추천을 보고 먼 곳에서 일부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 중국의 호남 요리 브랜드 농경기는 서울 명동 상업가의 문을 연 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인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저녁 피크 시간대에는 대기 줄이 지하 광장까지 이어질 정도입니다. 많은 한국 고객이 대기하면서 메뉴판에 호남 특색 요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농경기의 제품 격리 류강은 레스토랑 오픈 초기 소비자가 주로 중국 유학생과 제한 화교였으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확산과 입소문이 퍼지면서 현재 한국 현지 고객 비율이 40%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류강은 한국 소비자들이 단순히 중국 요리뿐만 아니라 진정한 중국 식문화를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식업 외에도 중국 영화와 드라마가 더 일상적인 방식으로 한국 젊은이들의 삶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직원 정아숙은 중국 드라마를 보기 좋아합니다. 그녀는 긴장감이 높고 감정 자극이 밀도 있게 전개되는 작품들에 비해 중국 드라마는 더 편안한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며 등장인물 사이에 가볍고 재미있는 소통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정아숙에 따르면 중국 드라마가 해외 관객을 끄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중국어, 의상, 음식, 생활 방식 등을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중국에 여러 번 가봤다면서 중국 드라마를 접한 후에는 다시 가보고 싶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인터뷰 대상자가 모두 현재 중국 브랜드가 자중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기대학교 류자양 교수는 밀크티, 트렌디 플레이, 드라마, 스마트 기기 등 중국 브랜드가 정서적 가치를 제공하는데 점점 능숙해지고 있고 기능적 수요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동행감, 여유로움, 그리고 소셜 경험을 창출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이제 서울에서 점점 더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대형 쇼핑몰에서는 중국 브랜드 로봇 청소기가 눈에 띄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젊은 소비자들이 무인기와 스마트 기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히 언급하는 것은 중국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 인플루언서들이 상해와 싱수를 찾아 중국 소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최근 이 현상을 중국 브랜드의 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국제산업정보학과 리기범 교수는 이는 중국 기업이 초기에 생산형 해외 진출에서 벗어나 브랜드와 소비 경험을 핵심으로 하는 라이프스타일 해외 진출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무인기와 로봇 청소기를 구매하는 것은 이미 많은 한국 젊은이들의 소비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리기범 교수는 무인기가 전문 도구에서 대중적 취미 소비재로 전환하고 있고 한국에는 무인기 동호회가 대거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한중경제사회연구소 강호구 소장의 견해에 따르면 이제 중국 브랜드는 장기간 축적된 인재, 기술 등 우세를 바탕으로 글로벌 혁신을 선도하는 단계로 점차 나아가고 있습니다. 강호구 소장은 중국 브랜드가 더욱 생생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해외 시장의 인식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 자연계에서 모든 동물들은 특유의 생존 예술을 갖고 있습니다. 곤충을 먹이로 하는 작은 동물인 천산갑은 맹수의 위협을 자주 받습니다.
1: 온몸의 단단한 비늘은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2: 위기가 곳곳이 도사리고 있는 초원에서 코뿔 쏘는 구어뜬 동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3: 나는 날카로운 뿔로 영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4: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염견의 창프로입니다. 화룡시에서 1-4분기 경제 사회 발전의 좋은 출발을 실현하는 것으로 올해 고품질 발전의 량관 국면을 열었습니다. 일전 화룡시 중점 대상 건설 현장은 난관을 공략하고 속도를 다그 지난 건설 열기로 후끈했습니다. 화룡시 민흥 황금광업유한책임회사 금성동금광 대상 현장은 기계동음과 용접처리가 요란한 가운데 시공일꾼들이 일사불란하게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대상 관련 책임자는 화룡시 공업 및 정부화국의 조율 덕분에 관련 수속을 순조롭게 마치고 대상 착공을 다그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화룡시에서 경영 환경을 꾸준히 최적화하고 전력을 다해 요소 공급을 보장한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화룡시는 요소가 대상을 따르고 대상을 중심으로 봉사를 펼치는 것을 견지하면서 주동적으로 사전에 봉사하고 대상 건설 과정에 직면한 용지, 자금 관련 난제를 정확하게 해결해주는 등 대상의 순조로운 진척을 보장함으로써 대상이 조속히 건설되고 사용에 투입되어 효과를 보도록 주동했습니다. 규모 이상 기업의 생산 현장 또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길림 천지 펠릿 유한회사, 길림 룡흠 야급 유한회사, 연변 복성 식품 유한회사 등 기업의 작업장에서는 자동화 설비가 고능률적으로 작동하고 작업 일꾼들이 재반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제품이 생산 라인을 타고 차곡차곡 포장되고 있었습니다. 기업에서 신속하게 생산을 재개한 것은 정부의 정밀한 지원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화룡시는 기업마다 한 가지 정책, 정밀 봉사 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는데 관련 부문에서는 기업 방문을 통해 일선의 생산 경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에서 부딪힌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2026년 제1회 정부 지도자와 기업가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가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업 발전의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현재까지 화룡시 33개 규모 이상 기업이 순조롭게 생산을 재개해 조업 재개율이 97.1%에 달했으며 기타 기업들도 이달 말에 생산을 재개하기 위해 설비 점검, 보수와 생산 성능을 위한 문화관광의 새로운 명소를 구축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대상은 주로 애정쇼 공방, 홀리 공방, 애정기념품 교육소, 집산중심, 사랑박물관, 상업부대시설, 보조시설, 발해구 이상가 등을 건설하는 동시에 실외 지면을 포장하고 녹화를 실시하고 전기 난방 및 태양에너지 가로등 등 설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대상이 운영에 투입되면 중점적으로 고풍 웨딩 사진 촬영, 전원 풍경 관광, 국풍 장터 등 특색 산업을 육성해 도문시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1층 풍부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상 투자 기업인 도문시 항해일생 관광발전유한회사의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현재 G331 일생일세 월청만 대상의 주체공사는 대부분 완료됐고 이어서 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하게 되며 7월 말에 모든 시공을 마무리하고 정식으로 오픈하게 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5월이 제철인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운동회를 빼놓을 수가 없죠. 운동회 백미하면 뭐니 뭐니 해도 계주고요. 바통을 넘겨받을 때만 해도 저 뒤에 있다가 기적처럼 초월하는 순간 터지는 그 함성, 이만한 도파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그 주자가 나라고 생각하면 생각만으로도 무섭지 않나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자신도 없는데 막무가내로 바통을 들이밀면 바로 내팽개치고 도망이라도 가고 싶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받아들이고 꾸역꾸역 내 몫을 향해 달려냅니다. 네, 오늘 하루 주어진 구간도 슬슬 끝이 보이는데요. 네, 수고하셨고요. 이제 물 한 잔이라도 시원하게 드셔보는 겁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네, 주말엔 뭐하지 코너 다음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주말 계획은 머리 염색하기입니다. 혼자서 집에서 시도를 해봤는데 회사 언니가 저더러 왜 이렇게 머리가 얼룩졌냐 하면서 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머리방에 가야겠어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물론 혼자 시도를 해서 성공하면 뭔가 또 그런 뿌듯함이 두 배에 달하겠지만, 아닌 건또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전문가의 손을 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또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참여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주말의 모아지 코너 다음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랑 함께 또 다른 친구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야 하는데 두 명이서 주말에 노래 연습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너무나 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요. 네, 친구가 직접 이렇게 축가를 불러준다는 것이 얼마나 또 네, 결혼 당사자분한테는 뜻깊고 평생 잊지 못할 그럴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연습 완벽하게 잘하시고요. 네, 또100% 실력 다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저는 주말에 친구랑 야외로 텐트 치고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제는 바깥 주말을 좀 만끽할 생각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제 날씨를 보면 이제 여름이 다가왔구나라는 걸 체감할 만한 또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직은 그래도 조금은 일교차가 큰 그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감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참여 감사하고요. 역시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디 FM 데이트 주말에 뭐 하시구나.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 하고 있고요. 여기 이런 주말 계획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 여름 옷 장만하러 갈 계획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옷장을 뒤져봤더니 마땅히 입을 옷이 없더라고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또 뭐니 뭐니 해도 시원한 질감의 그런 옷들이 가장 좋더라고요. 네, 그래요. 마음에 드는 옷 장만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참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과 함께한 사이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마무리 잘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모든것이그런것같습니다우정도그렇고사랑도그렇고영원할것만같은일들이가끔은나도모르게어느사이에멀어질때가있고또내곁을떠날때가있습니다하지만사람은이유없이떠나지는않습니다첫째는작은무시가쌓일때마음이다쳐버립니다고마움이사라질때관계가식습니다보통친하다고내가도와줬는데그걸당연하게생각하는사람들이있거든요가까운관계일수록고마움은더확실하게미안함은더확실하게사과를하고또표현을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말보다행동이부족할때신뢰가무너집니다

네,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앞설 때 상대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참게 만들 때 결국 떠나게 되는 거죠. 말 없이 조용히 떠난다는 건 그만큼 쌓인 게가 많고 마음이 다쳐버렸기 때문에 고마움이 당연한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관계가 식어버린 거죠. 그리고 신뢰가 무너지면 내가 그냥 저 사람을...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제목이 해피인 것만큼 늘 이 시간대면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면서 마음속에는 즐거움이 가득 찬 시간이길 바랍니다. 잠시 소품 감상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1: 고사리 삼소! 고사리! 이게 만패 고사리구만. 대단히 좋구만, 이게. 야,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내사 어서 장세길에 나선 지 몇 년인데. 장세도 어서 하다 별난 장세로 다 해봤습니다. 어서 저 한 3년 전에는 얼었구만. 그 무슨 둘레 무역공사를 그래가지고. 예, 그 다음에 또 저 연길에 야시사에 가서 사단 아는 데 팔았어. 아, 옳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후에는 또 국제무역을 했었구만. 저 일본에 아지나모토 담아내기 본다로 그렇게 가자를 또 사단을 팔았어. 아가 지금 무슨 세월인데. 누구나 없이 다 예,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돈을 행패없이 벌어라는 게 무자가 법에 위반된 일은 하지 마소. 내가 이렇게 봐도 장세길에서는 어떤 예, 급수 대단히 높습니다. 장사꾼들 지금 나다 부교수쯤은 가소. 오늘은 또 이렇게 빌라케 남편 고사리 겠다 좀 팔아보자고 이래 나온 게 힘들. 자, 고사리를 사! 야, 한 양년은 소리를 아이켰 때만 제대로 아야 되고. 자, 고사리를 사! 고사리 삼소! 남편 고사리 구만 해! 고사리 삼소!
2: 이말제차야이말제차야아이제차인게아니라고사리래이분이게한쪽말고사리제차이라이분녹이몰라기랬는가
1: 고성 사람 또 조선말 해라. 예. 조선말도 그다지 안 믿으리.
2: 그날에 또 그게 다 조심이 많다.
1: 아, 이보.

0: 나한테 고사리란 말 들어봤지. 고사리 타려 들어봤어.
1: 이게 고사리 타려?
0: 야, 가서 들어보겠는가?
1: 아니 그냥 당신 노래 한단 말이오.
0: 아이 되는가?
1: 예. 당신 노래 생겼어.
0: 아, 이 양반 사람 봐도 이상하게 본다. 이모, 내 이래 봐도 야, 저 연기력에서 그 노래를 하는 지들이 그 여호이라든가 이용구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송경철이랑 다 내한테라. 이거 웃음은 나그네구만. 한번 내
2: 해봐라.
0: 자 이제 한번 사실로서 증명해 보자. 아, 어, 다리.

0: 다시 떨어지면 거둬달라는 게 아닌가? 아? 걔 거둬달라는 거야. 거둬달라는 거야. 당신 연체 있는가? 연체 있는가?
1: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야, 이 낙인의 얘기 내가 내가 틈새게 털 그렇구만. 사람을 째째 사게 보. 내 무슨 거둬달라는 거야, 이게.
0: 아, 거둬달라는 게 아닌가?
1: 그렇지, 그래.
0: 사람 이렇게 배라면 처음 자켓 나온 분 째째 사게 놓을 수도 없지.
1: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나그네 사람은 똑똑하게 제대로 봤다.
0: 아, 이보, 자꾸 나그네, 나그네 하지 마. 내 장가도 못 들었는데 자꾸 나그네, 나그네 하면 그건 내 정도에 대해 좀 영향이 있다.
1: 아이가, 아이가 걔는 못 갔겠지, 뭐.
0: 그렇지, 아이가 나 못 갔나 결과서 한 가지지. 나가 내 총각인 거다 사주지지.
1: 야, 총각이.
0: 야.
1: 내가 당신 오늘 애하게 안 할게.
0: 야.
1: 걔 모두 도사리 얼마나.
0: 아, 내 이래 가져온 건 딱 줘도 두 조만 줘. 야.
1: 두 조만 줘.
0: 야.
1: 그러니까 본 사람이라는 게 지금 시장 가격이 14원 50터이지? 그래 우리 시장 가격들 하지 뭐.
0: 이봐 웃기네 14원 50터 나오면 눈이 파 웃기는 거 나와. 아예 아예파 아예파.
1: 아 이보 지금 시장 가봐라. 다 지금 이 가격이래.
0: 이보 시장 고사리야 우리 남편 고사리 같은 값인가. 웃기는 거만 14원 50터 나와. 다 달리가 달리가. 웃구나.
1: 이게 벗어.
0: 야.
1: 이리 자겨.
0: 야.
1: 야? 내 쟤들 그 다음에 당신과 쟤들 사게 놀겠는가?
0: 아.
1: 큰맘 먹고 싹 올려주지?
0: 올리겠어, 올려야겠어.
1: 나와, 55도 나겨.
0: 이거 호대 그 다음에 가서 안세 궁리에 당겨 오도 놀렸어. 당신 남편 사람들 놀기는가? 아? 놀기는가, 어째?
1: 시원하게
0: 15원 아 15원이 뭐야 남편 고사리 그 값이 옳소 야
1: 자 그래서 정각에
0: 야
1: 사실은 야 내가 원래 이 가격대로 하게 되면
0: 야
1: 지는 당장
0: 야 이번 미치긴 사람은 벌기사 좀 벌겠지 무슨 야 아 괜찮 낸데서 좀 미치면 어떠소 낸데서 조금 미치고 야 이렇게 그 한국 사람들이랑 가서 좀 많이 벌어 야
1: 야, 이 전선이 잠깐 끝이고는 그래도 말도 잘하고 수다에 좋다.
0: 야, 수다에 좋다면 우리 아버지 엄마 나를 밖에 내놓았어? 아, 내 진짜 뭐고, 야? 에이, 졸란다, 나, 딱 숨어고요.
1: 아, 에이, 아, 근데 이게 숨으니까?
0: 아이 뭐 당신이 눈금 뭐 이거 내 이 조만지 두 개 무게를 다 재하고 한 냥이 넘어나는 것도 결산 안 했다
1: 한 냥이나 결산 안 했다고
0: 그렇죠
1: 아, 그게 이거 봤어
0: 아 이거 뭐 됐고 뒷골모아 태사라고 할 날에 한 냥씩 이거 뭐 멀매가
1: 자 그럼 어떡하 내가 보다 오늘 결산해야 되지
0: 결산해야 되지
1: 보다 그러니까 이게 한 건이 15원이지 이 원은 보다
0: 골이 나쁘다 300원이다
1: 담배. 아, 저 빠른다.
0: 빠른 건 몰라도 이런 건 다 계산형 빠르지.
1: 이만 담배를 가자. 그래, 그래, 명년이 고사철에 또 다시 만나죠, 총각이.
0: 야, 그래서 뭐라? 이거 명년이 무사 총각이 알 수 있지.
1: 명년에 꼭 나그네 돼.
0: 야.
1: 그래, 명년에 어디 가나 고사리를 많이 팔아가지고 꼭 간다, 가오, 야.
0: 야. 대대 우리 남편 여자들이 눈이 높아놔서 내가 그건 눈에 아예
1: 없네. 에이, 내가 그때 당신 인물 체격 이만하면 괜찮대.
0: 괜찮은가?
1: 괜찮지,
0: 아, 이모. 당신 여자 동생 있어? 아, 우리들이 저 친척이 될까 해가지고.
1: 아 이보 내 여자 동생이 좀 당신 눈에 들어야 하겠어
0: 아 이보 당신 여자 동생 나를 주면 내 명령부터 고사리를 걷어줄게
1: 그래 와 무슨 날 가지고 신고 기억하네
0: 아 이보 이 큰 산에 고사리하고 여자 하나 바꾸는데 눈이 좀
2: 거품 고사리 함께 감상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선하였습니다.

내 소리에 적당한 규율의 합성체인 음악, 내게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버린 음악. 소리로 하여금, 가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심어준 공기의 파동이 만들어낸 예술, 음악. 네, 오늘도 그 음악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음악의 향기에서 들을 첫 곡입니다. 김선희, 류미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영원한 조국의 부강을 위해.

아름다운 장미는 사람들이 꺾어가서 꽃병에 꽂아두고 혼자서 바라보다 시들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데 아름답지 않은 들꽃이 모여서 장관을 이루면 사람들은 감탄을 하면서도 꺾어가지 않고 다 함께 바라보면서 관광명소로 즐깁니다. 네, 우리들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뽐내거나 내가 가진 것이 좀 있다고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좀 배웠다고 너무 잘난 척하거나 권력이 있고 힘 있다고 마구 날뛰는 사람들은 언젠가 네, 김순희 가수입니다.

네, 사랑이라는 것이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자신에게 무엇이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편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영혼의 순수함에서 생겨나지 않을까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주는 것에 덜 인색한 세상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다른 하나를 더 가지고 싶고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하나를 더 가지고 싶은 사람의 헛된 욕망. 고장난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뿐이 아닐까요?

처음에 좋은 느낌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생각은 늘 변화합니다. 늘 같을 수는 없겠죠. 네, 악기와도 같습니다. 그 변화의 현 위에서 각자의 상념을 연주할지라도 현을 이루는 악기 자체에 소홀하면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는 늘 변화를 꿈꾸지만 사소한 무관심,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이따금 불협화음을 연주하게 되는 거죠. 네, 현인들은 말하거든요.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까이 있다. 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은 결코 누군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네, 지금 눈을 새롭게 뜨고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늘 사용하는 구형 휴대폰, 네, 어느새 손에 익은 볼펜 한 자루, 잠들어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나를 기억하는 친구들, 사랑했던 사람, 또 지금 사랑하는 사람, 네, 먼저 소중한 느낌을 가지러 해보십시오. 먼저 그 예전의 그 마음을 되살리고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네, 당신은 소중한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떠올렸던 그 마음

네, 그들로 인해서 잠시나마 가졌던 그 마음. 볼펜을 종이에 극적이면서 고르던 그 마음. 네, 처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졌었던 때를 떠올리면서 엷은 미소를 짓는 멋진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선물해 보십시오. 네, 오늘 옷 참 잘 어울려요 라고 웃으면서 먼저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리학군 가수의 노래입니다. 拥抱曙光。

네,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박힌 역할에 맞추느라고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컨대 느끼는 그대로 솔직하게 느끼면서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사는 게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네, 계속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박은화 가수의 연길 축복.

0: 농사고금을 올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세 번째 명작, 바로 로신 선생님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산문집에 수록된 24효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나를 가장 불만스럽게 하고 지어 반감을 가지게 한 것은 레시가 어버이를 즐겁게 하다와 곽거가 아들을 땅에 묻다라는 두 가지이다. 부모 앞에 드러누운 늑수그레한 자와 어머니에게 안겨있는 어린애에게서 받은 부동한 느낌을 난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두 사람 손에 다 딸랑이가 들려있다. 이 장난감은 정말 모양이 귀여웠는데 북경에서는 작은 북이라고 불렀다. 아마 옛날의 땡땡이일 것이다. 주희가 가로되 땡땡이는 작은 북인데 량편에 고리가 있어 손잡이를 흔들면 량쪽 고리가 북을 두드리며 동동동하고 소리를 낸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장난감은 레시가 손에 들만한 것이 아니다. 그는 집행이나 짚고 있어야 할 사람이다. 그림 속 모양은 꾸며도 너무 꾸민 것이어서 아이들을 모욕하는 것이었다. 난 두 번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이 그림이 나오면 얼른 책장을 번져버렸다. 그때의 24효도는 이미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지금 있는 것은 일본의 오다카이센이 그린 책인데 레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였다. 나이 70이 되었는데도 늙었다고 하지 않고 늘 알록달록한 색동 옷을 입고 다니면서 어버이 앞에서는 어린애처럼 재롱을 피웠다. 물을 떠가지고 안채에 들어갈 때는 일부러 넘어져서는 아기 울음소리를 내어 어버이를 즐겁게 하였다. 낡은 책도 대개 이와 비슷하다. 내가 반감을 일으킨 것은 일부러 넘어지다 라는 말이다. 거역하든 효성하든 어린애들은 꾸밀 줄 모르며 이야기를 들어도 거짓으로 꾸민 것은 좋아하진 않는다. 이는 조그만 어린이들의 심리를 주위에 살피면 알 수 있는 것들이다. 더 오래된 책들을 살펴보아도 이렇게까진 허위적이진 않다. 사각수는 효자전에서 레시는 늘 색동옷을 입고 안채의 어버이에게 물을 떠다 드리려다가 발을 빗디뎌서 넘어졌는데 부모님이 가슴 아파할까봐 엎드려서 애들의 울음소리를 내었다 라고 썼다. 지금의 설법보다 인정에 가깝다. 웬일인지 훗날의 군자는 그것을 억지로 꾸며야 마음이 놓였던 모양이다. 등백도가 아들을 버리고 조카를 구한 것도 벌인 데 그쳤는데 얼떨떨한 사람들은 그가 자기 아들을 나무에 묶어서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야말로 소름 끼치는 일을 재미로 생각하고 몰인정함을 륜기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옛사람을 모욕하고 동시에 후세 사람을 잘못 가르친다. 레시가 곧 하나의 예로서 도학 선생들이 그를 완전 무결한 사람으로 보았을 때 그는 이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죽어버렸다. 딸랭이를 가지고 놀던 곽거의 아들은 더욱 동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엄마의 품에 안겨 즐겁게 웃고 있었으나 애아버지는 한켠에서 아들을 파묻을 구덩이를 파고 있었다. 설명에는 한나라 곽거는 집이 가난하였는데 로모는 늘 3살짜리 손자에게 밥을 덜어주었다. 곽거가 아내를 보고 가난하여 어머니를 공양하지 못하는 데다가 아들이 로모의 밥을 나누어 먹으니 차라리 애를 땅에 묻어버리는 게 어떻소? 라고 썼다. 그러나 류향은 효자전에서 좀 다르게 서술하였다. 곽거의 집은 부유했으나 그가 재산을 모두 두 동생에게 주었고 어린애를 낳은 지는 오래되진 않았는데 3살이 채 안 되었다고 한다. 결말은 대략 비슷하였는 바 구덩이를 파기 시작하여 두 자쯤 되었을 때 황금 한 덩이를 얻었는데 금덩이에는 하늘이 곽거에게 주는 것이니
관리도가져서는안되고백성도빼앗아서서는안된다라고새겨졌더라고한다난처음에는이아이를위해손에땀을지었으나황금덩이를파낸것을보고마음을놓게되었다하지만나는감히효자가되려는생각을더는하지못했을뿐만아니라아버지가효자로될까봐겁이났다가정형편이내리막질하고있어부모님이쌀이며뗄것을위해걱정하는소리를늘듣고있는데다가할머니도연로하신데아버지가정말로과거를본받으신다면나를땅에묻게되지않겠는가만일그대로황금한덩이가나온다면야그것은하늘이내린복이겠으나그때나는비록나이가어렸어도천하에그렇게공교로운일은있을수없다는것을알고있었다지금생각해보니그때는정말바보스러웠다지금은이미그런옛말을누구도믿지않는다는것을알았기때문이다륜기를정돈하자는광고는늘보아왔지만신사가벌거벗고얼음위에누워있는다거나장군이차에서뛰어내려쌀을친다거나하는그림은볼수가없다하물며지금은성인이되어고서도몇권읽었고새로운서적도얼마간사보았으므로태평어람이여고효자전이여인구문제여생육절제여20세기는아동의세계여하는것만으로도땅에묻히지않으려는리어는얼마든지찾을수가있다하지만그때는그때고지금은지금이다그때는정말무서웠다구덩이를파서황금덩어리가나오지않았다면딸랭이까지함께묻어버리고흙을덮은후꽁꽁밟아댄들무슨방법이있었으랴비록그일이실현되지는않았다지만난그때부터부모님이가난타령을하는것이두려웠고백발의조모를보기가겁났으며그이가나의적수라도되는것같이느껴졌다적어도내생명에다소방해를놓을사람으로생각이되었던것이다후에이런생각은점차희박해졌지만그래도조모님이돌아가실때까지얼마간영향을끼쳤다여기에대해서24효도를선물한그유학자들은꿈에도생각지못했을것이다1926년5월10일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7째, 반드시 시종 개방을 확대하고 인류 문명 공동평가 정의, 협력과 상생에 기초한 신형의 국제 관계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각국 인민들이 자주적으로 발전의 길을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고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창도해야 하며 자국의 의지를 타국에 강요하는 것을 반대하고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반대하며 강대국이 약소국을 능멸하는 것을 반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책임감이 있는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하고 광범한 개발 도상국의 발전을 지지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개혁과 건설에 적극 동참하며 장기적으로 평화롭고 보편적으로 안전하고 공동으로 번영하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체계를 건설하기 위해 함께 분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방, 투명, 포용, 무차별적인 다자간 무역이다. 첫째, 반드시 시종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며 당의 창조력, 결집력, 전투력을 부단히 제고시켜야 합니다. 개혁개방 40년의 실천은 우리에게 쇠를 벼리려면 쇠매가 단단해야 한다는 계시를 줬습니다. 중국의 일을 잘 처리하는 데 있어서 관건은 당에 있으며 당이 당을 관리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 당은 오직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라는 위대한 사회혁명을 영도하는 동시에 당의 위대한 자기혁명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하고 당의 건전한 조직체를 침식하는 모든 바이러스들을 과감하게 제거함으로써 자기정화, 자기완성, 자기혁신, 자기향상을 부단히 실현하며 당의 정치적 지도력, 사상적 인도력, 대중적 조직력, 사회적 호소력을 부단히 증강해야만 당과 인민 대중 간의 혈연적 연계를 시종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진 도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신시대 당 건설의 총적 요구에 따라 정치 건설을 통수로 하고 당 건설이라는 새로운 위협을 부단히 추진해 나가야 하며 전당의 단합과 통일, 창조적 활력을 꾸준히 증강하고 전당의 집권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 당을 더욱 굳건하고 강력하게 건설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 단순히 옷만 대는 방식에 관한 말씀인 줄만 알았지만 세월이 흘러 돌이켜보니 옷을 짓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사람과 일을 대하는 태도까지 깊은 뜻이 담긴 말씀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선조들도 바로 사람의 모습에 맞춰 옷을 짓듯 일도 사람의 능력에 맞춰 맡겨야 한다는 뜻을 담은 채소보와 옷 짓는다는 속담으로 깊은 도리를 알려줍니다. 네, 속담 채소보와 옷 짓는다입니다. 몸에 따라 옷을 만든다는 뜻으로 사람의 역량이나 능력을 보아서 일을 맡긴다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억지로 무리한 일을 시키거나 그 사람의 역량에 맞지 않는 큰 임무를 부여하지 않고 각자가 가진 능력과 처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적절한 역할과 일을 배분하라는 소중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얼마 전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 속담의 참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팀장님은 모든 팀원의 장점과 단점, 잘하는 분야와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파악하시고 채소보와 옷 짓는다는 마음으로 일을 배분해 주셨습니다. 각자의 능력에 맞는 일을 맡다 보니 누구도 무리하지 않고 자기 역할에 충실할 수 있었고 서로 부족한 부분은

후원하며 힘을 합치니 프로젝트 결과도 훨씬 만족스럽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채소부와 옷 짓는다는 단순히 옷 만드는 비율을 넘어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각자의 역량에 맞게 일을 나누는 삶의 태도를 알려주는 소중한 우리말 속담입니다. 네, 상대의 처지와 능력을 먼저 헤아리고 무리한 요구보다는 적절한 역할을 배분할 때 서로가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국내 항노 요류 할증료가 5월 16일부터 인상되는데 그중 800km 이하 항로는 90원 부과하고 800km 이상 항로는 170원을 부과합니다. 현재 800km 이하 항로는 요류 할증료를 60원 부과하고 800km 이상 항로는 120원을 부과하는 바 이는 국내 항로 요류 할증료가 5월 각각 30원과 50원 인상됨을 의미합니다. 지난달 국내 요류 할증료는 5배 상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달 5일 요류 할증료를 조정하지만 이번 달은 16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네, 계속해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싹 씻어내는 해독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구수한 생강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고마운 음료지만 폐 깊숙이 끈적하게 달라붙은 묵은 가래를 녹여내고 전신에 만성염증을 뿌리뽑기에는 무언가 강력한 한방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관지 점막이 얇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잔기침이 잦아지고 몸 이곳 저곳이 이유 없이 쑤시기 마련입니다. 생강차 대신 마시기 시작했더니 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염증 수치를 뚝 떨어뜨려준 대망의 1등 해독차는 바로 따뜻한 무꿀차입니다. 네, 무가 폐 건강과 해독에 있어 독보적인 효능을 발휘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풍부한 시니그린과 비타민C 때문입니다. 무의 알싸한 맛을 내는 시니그린 성분은 기관지 점막의 분비 기능을 촉진해 폐 속에 엉겨붙은 가래를 묽게 만들고 배출을 돕는 천연 청소부 역할을 수행합니다. 70대 전후에는 폐의 정화 능력이 예전 같지 않아 미세먼지나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무를 달여 마시는 차는 기관지 벽을 튼튼하게 코팅하고 염증이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또한 무꿀차는 전신의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혈관과 관절 건강까지 동시에 지켜줍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쌓이면 피가 탁해지고 마디마디가 시큰거리게 되는데 무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은 혈액성 노폐물을 걸러내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평소 가슴이 답답하고 쌕쌕거리는 숨소리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이 무꿀차를 꾸준히 마시면 폐 기능이 살아나 숨쉬기가 편안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놀라운 변화

사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생강차 한 잔보다 모여주기 미안했던 분들에게 무골차는 폐와 기관지를 깨끗하게 설거지해주는 가장 든든한 생명수와 같습니다. 이 천연 폐해독제를 제대로 효과보며 마시는 방법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간단한 비결이 있습니다. 무를 껍질째 얇게 채 썰거나 깍둑 썰기해 꿀에 재워두었다가 거기서 나온 즙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훨씬 많은 비타민과 항염 성분이 들어 있으므로 반드시 껍질을 버리지 말고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기온차가 큰 환절기나 잠들기 전 마시는 따뜻한 무꿀차 한 잔은 밤새 목을 촉촉하게 지켜주고 면역세포를 깨워주는 최고의 건강 습관이 됩니다. 결국 지긋지긋한 염증과 가래에서 벗어나 100세까지 맑은 숨을 쉬며 사는 비결은 흔한 무 하나를 제대로 활용하는 작은 정성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내 폐를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마음으로 따뜻한 무꿀차 한 잔의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무의 강인한 정화 에너지가 여러분의 폐와 혈관을 맑게 닦아내고 100세까지 통증 걱정 없는 건강한 몸과 활기찬 정신으로 당당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고의 해독 파수꾼이 되어줄 겁니다. 네, 수분 보충을 위해 물을 자주 마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물도 알고 마셔야 하는데요. 네, 그럼 아이들은 매일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그 권장 기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건강한 음수는 인체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질병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성장 발육의 중요한 단계에 처해 있는 아동 청소년에게 더욱 그러합니다. 네, 그럼 매일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셔야 할까요? 네, 중국 학령 아동 식생활 지침 2022 및 중국 주민 식이 영양소 참고 섭취량에 관련 건의에 따르면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 청소년의 식품에 함유된 수분을 제외한 일일 직접 음용수량 권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4세에서 6세 사이 아동 청소년은 하루에 약 800ml, 7세에서 10세 사이 아동 청소년은 하루에 약 1000ml, 11세에서 13세 사이 아동 청소년은 남자는 약 1300ml, 여자는 약 1100ml입니다. 그리고 14세에서 17세 사이 아동 청소년 중 남자는 약 1400ml, 여자는 약 1200ml입니다. 네, 주의할 점은 이상의 아동 청소년의 일일 직접 물 섭취 기준은 기후가 온화하고 가벼운 체력 활동 조건에서의 권장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운동을 많이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거나 날씨가 더우면 실제 상황에 따라 음용수량을 적절히 증가해야 합니다. 또한 인체의 일일 총 물 수요량에는 수프, 죽, 과일 및 야채와 같은 식품의 수분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당일 많은 양의 물을 함유한 음식을 섭취했다면 이에 따라 직접 마시는 물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셨는지 판단하는 직관적인 방법은 소변의 색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소변의 색이 투명한 색이나 담황색이면 일반적으로 음용량이 기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소변의 색이 짙고 짙은 황색이나 호박색이면 제때 수분을 보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3월 금음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성당 위상 무윤이며 조당 위석인 호거복이 우리 시에서 봉사업 발전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2026년도 기간 민병 집중 점검 대회를 소집했습니다. 우리 시 거리 곳곳에서 다양한 꽃들이 화려하게 피어 눈부신 초여름 풍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5월 12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은 우리시에서 봉사업 발전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봉사업 발전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전국 봉사업 대회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성당위 성정부의 보치 요구에 따라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분류 시책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수요 견인, 개혁 혁신을 중시하고 봉사업 능력 확장 질 제고 행동을 깊이 실시하며 단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강화하며 활력을 증강해 봉사업 규모 확장, 구조 최적화, 효익 제고를 힘써 추동함으로써 연변 도약 추월을 다그치는 데 견실한 지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우선 동부가 연변 과학기술 대시장을 찾아 플랫폼 건설, 봉사 기능 및 운영 모식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장화 방향을 견제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상업 모식을 적극 탐색하고 시장의 수익점과 수입 창출 경로를 정확히 찾아 기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병목 제약을 힘써 해결하고 자체 조혈 기능을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연결 교량을 적극 구축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중개, 기술 재산권 거래 등 봉사를 착실히 잘하고 더욱 많은 과학기술 성과가 실험실에서 생산 흐름선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 호가복은 쿠팡 정보기술, 11번가 등 정보기술 봉사 외주 기업을 찾아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면서 주요 경영 업무, 채용 규모, 경영 효익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 경제가 왕성 발전함에 따라 정보기술 봉사는 이미 생산 측과 소비 측을 연결하는 관건적인 고리로 됐으며 시장 공간이 거대하고 전망이 밝습니다. 플랫폼 기업과 상가의 수요를 정밀하게 연결하고 봉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건전해하며 기술 지탱 능력을 강화해 업무 규모를 끊임없이 키우고 기업 효익을 안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연길시는 지역 위치 특징과 산업 토대에 립각해 소수어종 인재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목적성 있게 실력 있는 기업들을 유치, 락착시킴으로써 봉사 외주 산업을 새로운 경제 성장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기업이 지역 본부, 결산 중심, 연구 개발 중심 등 기능을 연변에 배치하도록 적극 인도해 기업의 성장과 지방의 발전이 서로를 성취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길림 롱마트 공급사슬관리유한회사는 830여 개 소매점에 통일된 배송 봉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일 평균 배송량이 12톤입니다. 호가복은 작업구역에서 운영 절차, 창고 배치 및 분류 배송 등 절차를 살펴보고 나서 기업이 디지털화와 지능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창고 배치와 배송 로선을 더욱 최적화하며 정밀화 관리 수준을 힘써 제고해 지역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계속 공고히 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다국 전자상거래 보세 전시 체험 집산 중심에는 러시아, 한국 등 국가의 특색 수입 상품이 모여 있으며 국내의 우수한 제품들도 들여왔습니다. 해당 중심에서는 오프라인 체험과 온라인 주문 방식을 채택해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다국 쇼핑 새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전시구역의 배치와 상품 진열을 살펴보고 제품 종류, 창고 배송, 운영 준비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 연길 보세 물류 중심과의 심층 합작을 강화하고 화물 공급원 경로를 끊임없이 넓혀 더욱 많은 국가의 특색 상품을 들여오고 쇼핑 봉사 체험을 지속적으로 완성시켜 대중의 다원화된 소비 수요를 더 잘 만족시키길 바랍니다. 인터넷 인기 간판벽과 인접한 독특한 우세를 발휘해 상업 경영 모식과 소비 전경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소비 쇼핑과 신제품 출시 및 첫 점포 개설, 중국문 문화 창의 등 경영 모식의 심층 융합을 추동해 집산 중심을 현지인들의 일상 쇼핑지이자 외지인들이 연변에 오면 꼭 들리는 도시 소비 새 명소로 힘써 구축해야 합니다. 연세보건의학미용병원에서 호가복은 각 기능 구역을 살펴보고 업무 범위, 기술 설비, 인재 대우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현재 대중의 생활 리념이 변화하고 외모 관리 수요가 더욱 강렬해짐에 따라 의료 미용은 이미 소수 사람들의 소비에서 대중의 생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업이 국가의 의료 및 건강봉사 수입 확대 정책 기회를 다잡고 전년 동태에 주목하고 주업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고차원 의료미용 인재를 영원하게 초빙하고 선진 의료 설비를 다그쳐 도입해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품질의 의료미용 봉사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인대 중목경강지혜건강양생사회구역 대상은 한창 건설을 닥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시공 현장을 찾아 대상 건설 증척 상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객거 건강양생은 대중의 복지와 관계되는 민생사업이자 거대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조향산업입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운영관리를 미리 기획하고 전문 운영팀을 적극 영입하며 객거 건강양생, 회복간호, 의료미용과 기타 업종의 융합을 추동해 대중에 다원화되고 개성적이며 고품질적인 정신생활 수요를 더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변은 지역 위치 우세가 뚜렷하고 산업 토대가 튼튼하며 생활 환경이 좋아 객거 건강양생, 의료미용 건강양생 산업 발전 우세가 두드러지고 전망이 광활합니다. 연길시에서는 사로를 혁신하고 사업을 다그쳐 추진하며 연길 장백 중점 개발 개방 시험구의 정책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고 기존 기업의 견인 역할을 발휘시키며 의료미용 제품 제조, 의료미용 봉사 등 분야를 둘러싸고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의료미용 소진이 조속히 규모를 형성하고 효익을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길림 소면호 가사 집단 주식 유한 회사에서 호가복은 기업의 경영 정황 소개를 청취하면서 업무 범위, 경영 규모, 취업 인솔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근년래 고령화 정도가 부단히 심화되고 주민 생활 절주가 빨라지는 등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가사 봉사에 대한 대중의 수요가 뚜렷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로일소를 둘러싸고 신흥봉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내며 수납정비, 반려동물 돌봄, 방문의 음식 만들기 등 세부 분야로 적극 확장하고 주문식 특색봉사를 정성껏 제공해 업무의 품질화, 개성화, 다원화 승격을 추동하기를 바랍니다. 중국 조선족 가사 특색 브랜드를 적극 육성하고 체계적인 직업기능 양성을 착실히 전개하며 종사자들의 종합 소양과 봉사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해 소면호가 가사 브랜드가 더 유명해지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로띠번 커피, 가온 커피를 찾아 매장 운영 정황을 살펴보고 매장 배치, 체인점 규모, 경영 효익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커피는 이미 연변 문화관광 시장의 독특한 금빛 명함이 돼 현지 커피 기업들에게 광활한 상업 기회를 가져다 줬을 뿐만 아니라 업계 봉사 품질에 대해서도 더욱 높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기업이 맛, 조합, 포장 등 면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내놓고 연변 특색이 풍부한 커피 제품을 더욱 많이 개발해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미각적 향수와 더 나은 소비 체험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경영 주제와 소비자들의 특징을 밀접히 결합해 지역 특색의 주제 경영과 편안한 공간을 정성껏 조성함으로써 고객 의존도와 충성도를 더욱 강화하고 입소문 전파를 촉진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봉사업은 산업 승격을 지탱하는 중요한 엔진이자 민생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초단체, 취업 확장을 인솔하는 주요한 경로입니다. 각 현시와 각 관련 부문에서는 우리 주 봉사업 발전의 기초 조건, 우세와 단점을 깊이 인식하고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봉사업 발전을 지지하는 재반 정책을 잘 활용하고 실물과 사람에 투자하는 것을 긴밀히 결합하며 봉사업 능력 확장 질제고 행동을 깊이 실시해 봉사업이 더욱 높은 수준으로 매진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생산성 봉사업을 힘써 강화해야 합니다. 현대물류, 창고 저장 운송, 봉사 외주, 애니메이션 설계, 인터넷 시청각 등 경영 모식 규모를 지속적으로 장대시키고 금융봉사, 인적자원, 검사 검측 등 봉사 보장 수준을 효과적으로 제고하며 생산성 봉사업과 선진 제조업의 심층 융합을 촉진해 생산성 봉사업이 전문화와 같이

0: 사업들의 고급화로 확장되도록 주동해야 합니다. 생활성 봉사업을 힘써 최적화해야 합니다. 양로, 보육, 의료 등 공공봉사의 단점을 서둘러 보완하고 음식, 숙박, 의료 미용, 개거 건강 양생, 경기 활동, 가사 봉사 등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하고 최적화하며 정밀한 봉사로 차별화된 수요를 만족시킴으로써 고품질 생활에 대한 대중의 동경을 더욱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왕길보, 주직속 관련 부문 및 연길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5월 14일, 우리 시에서는 2026년도 기간 민병 집중 점검 대회를 소집했습니다. 대회에서는 민병 간부 골관 임명 명령과 민병 사업 선진 단위 및 개인 표창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전체 민병은 선서와 서명을 진행했습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시장인 양빈은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전시 각급에서 민병 사업을 잘 추진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민병 조직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병 대우의 군정 소양과 전투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광범위한 기간 민병은 자신의 직책과 사명을 명확히 인식하고 훈련에 매진하며 무예를 연마하고 능력을 키우며 명령에 복종하고 지휘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각종 군사 훈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긴급하고 어렵고 위험하며 무거운 임무를 과감히 수행해 진정으로 경제사회 건설의 주력군, 정신 문명 건설의 모범병사, 사회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돌격대가 되어 전시 민병 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연변 군분구 왕도, 시인민무장부 주기동이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0: 일전 로병사의 집 봉사중심 연변대학 간호학원에서 주최한 로병사의 집 봉사중심 제2회 홍색이야기 선전 강연대회 및 신시대 홍색이야기역 설립 5주년 기념활동이 연변대학에서 열렸습니다. 선전 강연 현장에는 소방, 가도, 학교 등 각계의 선전 강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뜨거운 마음으로 격동의 세월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경쟁 끝에 연변대학 간호학원 학생 대표 리흔효가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신시대 홍색이야기역 2021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36개의 분역을 건설했으며 학교, 사회구역, 부대, 기업, 사업 단위 등을 포함했는 바 누적 선전 강연 횟수는 600회가 넘고 혜택을 받은 인원은 8만 명에 달합니다.
1: 초여름, 우리 시 거리 곳곳에서는 다양한 꽃들이 화려하게 피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은 도시의 거리와 골목을 장식하며 눈부신 초여름 풍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주요 거리에는 해당화 꽃과 입갈나무 꽃이 꽃 터널을 이루어 시민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시는 도시의 녹화 미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역 기후에 적합한 관상나무와 화초를 엄선해 과학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길마다 다른 풍경을 가진 도시 생태 경관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각양각색의 꽃들이 활짝 피어남에 따라 우리 시는 가장 아름다운 자태로 사방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출임이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3: 인파로 붐비는 수산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촌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 풍경을 체험합니다.
3: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3: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4: 허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족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한화와 조선어로 고대 시가를 알아보는 쉽게 읽는 고전시 시간입니다.
1: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김수아가 인사드립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리서현 인사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고전시 배워갈 남주아가 인사드립니다.
0: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소식의 혜숭이 그린 춘강 만경을 보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1: 惠崇 춘강 만경 苏轼 竹外桃花三两枝
0: 넘어 복사꽃 피기 시작하더니 봄 기운 가득한 강물 오리가 먼저 안에 물속은 강가에 가득하고 갈대 싹 돋으니 바야흐로 보고때 물 거슬러 올라올 때라. 친구들, 시의 제목을 보면 알듯이 이 시는 소식이 혜숭의 그림을 보고 쓴 재화시입니다. 재화시는 고대에 유행하던 예술 기법으로 그림의 여백 부분에 화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시를 적어서 넣는 방식으로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어서 시와 그림이 조화를 이루며 서로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1: 순간 만경, 즉 봄날 강의 저녁 풍경을 그린 혜숭의 그림은 지금까지 전해오지는 못했으나 소식의 시가 남아 혜숭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3: 혜숭은 복근성 근양사람으로 송나라 초기와 화성입니다. 정해지는 바에 따르면 복송 초기에 9명이 승려가 지문으로 명성을 떨쳤는데 이 중에 혜숭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0: 네, 그의 오은시는 뛰어난 구절이 많아서 널리 전해졌고 특히 산과 강의 경치에 날짐승들과 들짐승을 더한 혜숭 소경이라는 독특한 화풍은 후세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왕안석은 그의 그림을 극찬하면서 화가들이 수두룩하나 만년의 혜숭만이 내가 최고로 인정하느라 라고 칭송하기도 했다네요.
1: 과격의 도화 겸 문지에 혜숭은 소경화 즉 화첩이나 선면에 그리는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하는데 특히 겨울철 물가의 쓸쓸하고 황량한 풍경을 다른 사람이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였다 합니다. 혜숭이 그린 춘간 만경을 보고 이 시는 소식이 1085년 그가 50세가 되던 해에 지은 재화시입니다. 그런데 소식은 왜 혜숭의 그림에 시를 썼을까요? 둘이 만난 적이 있나요?
0: 글쎄요, 둘이 만난 적이 있을까요? 혜숭은 소식보다 약 70년 전 인물로 두 사람은 교류가 없었습니다. 소식은 혜숭의 유작을 보고 감흥을 받은 거였습니다. 원풍 8년, 즉 방금 소현 친구가 얘기했던 1085년 소식이 황조 유배에서 벗어나 번양으로 돌아가던 중 이 그림을 보고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기 소식은 파란만장한 삶을 겪었지만 여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봄의 생기를 포착했던 것입니다. 이 시에서는 그의 정서적인 암호가 숨어 있었습니다.
1: 중국 고대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문학가
0: 대나무가 자라고 그 한쪽 복사꽃이 이제 갓 피기 시작합니다. 강변 언덕에는 물속이 파랗게 돋아나 있고 갈대싹은 이제 뾰족

0: 뼈속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 사이로 보이는 물에는 오리 몇 마리가 헤엄치면서 다니고 있었답니다.
1: 소식의 시를 통해 해숭의 그림을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해숭은 아마도 이른 봄의 경물을 통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을 그림에 담으려 했을 것입니다.

0: 네, 그럼 먼저 어느 친구가 양만 뒤에 시 작은 돈못을 읽어보겠습니까?
1: 제가 읊어볼게요. 小池 양만리 泉眼无声兮
0: 네, 어느새 잠자리 사뿐 그 끝에 앉았네. 네, 작은 돈모씨 시는 비록 짧은 시였지만 정교한 그림과 같이 글자마다 진주처럼 빛나며 시인이 자연 만물을 향한 예리한 관찰력과 깊은 애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맑은 샘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죠.
1: 맞습니다. 옹날샘은 가는 물줄기 아끼듯 소리 없이 흐르고는 시 전체의 시작이자 분위기를 경찰하는 구절입니다. 물은 원래 자연물이고 소리 없이 흐르는 것이 본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인 양만리는 여기에 풍부한 감정을 부여했습니다.
0: 네, 그래요. 아끼다라는 글자가 핵심으로 무정한 것을 요정하게 변화를 시켰죠. 이 작은 샘물이 솟아나는 가는 물줄기를 아껴 너무 빠르게, 너무 시끄럽게 쏟아져 일찍 고갈될까 염려하는 뜻입니다. 아주 섬세한 의인화 기법입니다.
1: 동시에 소리 없이라는 두 글자는 극도로 고요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가는 물줄기의 형태와 완벽하게 어울려져 세상의 소란과 멀리 떨어진 마음을 가다듬어야만 깨닫는 미시 세계임을 암시합니다.
0: 네, 마치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여야만 간신히 들리는 물소리를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세함의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것이야말로 양만디 시의 큰 특징이 아닐까요?
1: 이 소리 없는 가는 물줄기 속에 생물이 아낌이 담겨 있었군요. 구절, 나무는 풍경 아껴 물에 그늘을 드리웠네는 나무 그림자, 물, 햇살이 어울려져서 부드러운 그림을 그려내네요. 이 구절은 앞 구절의 고요함을 이어가며 시선을 조금 넓혀 또 다른 주인공인 강변의 푸른 나무를 봅니다.
0: 그리고 또 아래 구절에서 보면 나무 그늘이 물에 비춘다는 것은 맑은 날이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물결 위에 얼룩져 비춘다는 뜻입니다. 첫 구절에서 아끼다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이 그의 홍하듯 두 번째 구절에서는 사랑한다는 글자를 사용했습니다. 친구들, 사랑하다라는 글자 역시 시인의 강한 주관적 정서 투사가 담겨 있는데요. 나무 그림자는 화창한 하늘 아래 물결 위에 부드럽고 맑게 반짝이는 빛 때문에 더욱 아름다워 보이고 서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1: 햇살의 화창함과 물결의 부드러움이 어울림이 티없이 완벽하여 여름 특유의 덥지도 춥지도 않은 편안함을 전달합니다. 고요한 그림 전체를 순간적으로 생동감 있고 생기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小池杨万里，泉眼无声惜细流，树阴照水爱晴柔。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
2: 小池杨万里，泉眼无声惜细流，树阴照水爱晴柔。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
1: 小池杨万里，泉眼无声惜细流，树阴照水爱晴柔。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
0: 네, 친구들. 이 짧은 네 구절에 깊은 뜻이 담겨 있고, 글자마다 참 정...

0: 한다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다시피 양만디는 어찌하여 이토록 동심이 가득하면서도 아름다운 식구를 쓸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 개인의 경험과 창작 스타일과 큰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양말이는 자는 성수, 호는 성세입니다. 그는 송대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류규, 범성대, 우무와 함께 남송 4대가로 꼽힙니다.
0: 그래요, 친구들. 양만디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양부의 슬하에서 성장했습니다. 양부는 책을 수집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으며 배를 골아가면서도 책을 사는 일에는 주저하지 않았으며 10년간의 노력 끝에 수천 권의 책을 모았습니다. 그는 서재의 책들을 가리키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이 책들 속에는 성인들의 마음이 담겨 있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양말이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0: 반드시 바른 마음을 지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1: 일생 동안 금나라와 맞서 싸울 것을 주장했으며 강직하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泉眼无声惜细流，树阴照水爱晴柔，小荷才露尖尖角。 早有蜻蜓立上头，小池杨万里，泉眼无声惜细流，树阴照水爱晴柔，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
0: 네, 친구들, 작은 연못 일시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한 줄기 청량함, 한 조각의 평온함, 그리고 삶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2: 친구들, 오늘의 시 여행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1: 이 시간 프로편집과 기획의 지렌정 선생님, 진행의 서현이, 남주하, 김주하, 렌정 선생님이었습니다.
3: 시간에도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하길 바라면서 아쉽지만 마감 인사드립니다. 친구들.

0: 향해 국제 금융 신태의 영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직접 회로 생물의학,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여러 세계적인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했습니다. 광동 향항옴은 광역도시권은 중대 과학기술 기반시설이 밀접하고 기업 주체가 활약적이며 인재활력이 분출하고 산업부대 요인이 완비화 등 5시에 의해서 10개 조 단위 산업 클러스터를 이뤘고 심수, 향항, 광주 클러스터는 2025년에 최초로 세계 100강 혁신 클러스터 1위에 올랐습니다. 3대 센터는 첨단 연구와 미래 산업 호치로 과학기술 혁신의 고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경 역장 마라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해 극한 시험 경주로를 개척해서부터 상해가 전 세계 최초의 침입형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의료기기 출시를 다그치기까지 그리고 광동 향항 옴은 광역도시권의 중구 스플릿 중성자원, 강주 중이원 가속기 등 대형 과학장치 클러스터가 혁신연구 플랫폼을 제공하기까지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는 당면 미래 산업과 응용 환경을 다그쳐 포치하며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이 시작되는 새 출발점에서 3대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는 점차 작은 과학기술의 고봉으로부터 자체 영향력으로 주변을 견인하는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강한 혁신의 고원으로 되어 고품질 발전을 인솔하는 데 강력한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최근 사천성과 운남성이 각각 15차 5개는 계획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15차 5개는 계획 요강을 중심으로 현지의 고품질 발전, 주요 목표와 중점 조치 등을 전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15차 5개는 계획 시기는 사천성이 새로운 발전 동력을 형성하고 새로운 경쟁 우세를 형성하는 중요한 창구 시기입니다. 사천성은 경제발전, 혁신주도, 민생복지, 친환경 저탄소, 안전보장 등 다섯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23개의 주요 목표 지표를 설정하고 16개의 주요 과제와 조치를 배치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사천성은 신품질 생산력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조직적인 과학기술 혁신으로 현대화된 산업체계 구축을 촉진하며 15+N 중점 산업에 강력한 사슬을 구축하고 전자정보, 에너지화학, 식품과 경공업, 방직공업 등 6개의 조단위 산업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생물의학 등 5개의 국가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의 역량을 강화하여 신시대 서부 대개발을 추진하는 중요한 엔진을 강화하고 전략산업기지, 물자 비축기지 및 인프라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전략의 배후 지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상호 역량 강화 및 상호 발전을 통해 중경 지역의 두 도시 경제권 발전 능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15차 5개는 계획 기간 운남성은 풍부한 친환경 에너지와 물종 자원을 기반으로 친환경 저탄소 순환 발전 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를 주축으로 주변의 공동 수상 및 항공 합동 운송 네트워크 구축을 일괄 추진하고 립체적 네트워크를 촘촘히 짜서 안녕, 인민의 안락한 생활,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좋은 국면을 유지할 것입니다.
0: 현지 시간으로 5월 13일 중미 경제무효 중국 측 책임자인 하리뽕 부총리와 미국 측 책임자인 베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에서 경제무역협상을 개최했습니다. 의량 측은 의량국 원수의 종량 합의를 지침으로 삼아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서로 관심하는 경제무역 문제 해결과 실무적인 협력을 한층 더 확장할 때 관련해서 솔직하고 심도 있으며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1: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5월 13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사분기 전국에 새로 설립된 경영주체는 509만 8천 개에 달했습니다. 산업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1차, 2차, 3차 산업의 신규 설립 경영주체는 각각 22만 9천 개, 39만 6천 개,

0: 47만 3천 개로 집계되었습니다.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4대 신흥 경제 기업은 2684만 8천 개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습니다. 제조업 관련 기업의 반복적인 승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4분기 동안 첨단기술 제조업이 성장을 가속화했고 집적회로 제조와 지능형 무인기 제조 분야의 신규 설립 경영 부채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1%, 15.7% 증가했습니다. 봉사업은 역량 확대와 품질 개선을 이루고 검사, 감정 봉사와 과학기술 성과 전환 봉사 분야의 신규 설립 경영 주체는 모두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함으로써 산업 성격과 신품질 생산력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 올해 들어 중국의 지속적인 개방 확대와 함께 외국 자본 기업들의 봉사업 분야 투자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제조업 성격의 가속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봉사업 분야에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여러 외국계 소매 기업들이 중국에 새 매장을 열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들은 지속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며 자산관리와 투자은행 업무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더 많은 중소형 외국 자본 기업들이 진흥형 운전, 친환경 저탄소 등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전국에 새로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은 13,000개를 넘어서며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고 연구개발 설계를 대표하는 첨단기술 봉사업의 실제 외사 사용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7.8%라는 2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점점 더 많은 외국 자본 기업들이 연구개발 단계를 중국에 배치하며 중국에서 혁신하고 전 세계를 위해 사용하는 구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북경에는 332개의 외국계 연구개발센터가 있으며 올해 55개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상해는 647개의 외국계 연구개발센터가 있고 올해에 15개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외국 자본의 중국 내 연구개발센터는 의량적, 질적 동시성장 가속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상무부는 봉사업이 전국 실제 외사 사용액 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다음 단계는 봉사업을 중심으로 시장 접근과 개방 용력을 확대하고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새로운 경쟁력을 구축하는 데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올해 들어 우리나라 수력 발전 청정 에너지 기지 건설이 전면적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련의 중대한 수력 발전 공정이 가동되어 효과를 거두면서 에너지 안전 보장과 친환경 저탄소 발전 추진에 견고한 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설비 용량이 86만 킬로와트에 달하는 대도화 금천 수력 발전소는 단일 용량이 21만 5천 킬로와트인 혼류형 수차 발전기 4대를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가동된 것은 첫 번째 기기입니다. 현재까지 대도화 류역에서 집중적으로 가동된 수력발전 설비 용량이 2천만 킬로와트를 넘어 우리나라 주요 청정에너지 생산 기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도화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 금사강, 아롱강, 란창강 3대 류역의 수력발전 프로젝트 건설 역시 전면적으로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란창강 류역 14개 대형 수력발전소의 총 설비 용량은 약 2,430만 킬로와트에 달하며 성숙한 단계별 개발 구도를 갖추었습니다. 금사강 상류에서는 웅룡, 엿바탄 등 세계급 수력발전소 건설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기지 총 계획 규모는 5,700만 킬로와트에 이릅니다. 아롱강 류역은 수력, 풍력, 태양광, 에너지 저장, 수소 데이터 센터 등 일체화 발전을 목표로 2035년까지 전요소 청정에너지 기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2026년 1.4분기 기준 전국 수력발전 누적 설비 용량은 4억 5천만 킬로와트에 달했습니다.
1: 국가철도그룹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철도 고정 자산 투자는 2,80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국가철도그룹은 국가 중대 전략 및 지역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0: 고가의 두가지 중대 지원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며 봄철 공사 성수기를 잡아 새로운 기술을 광범위하게 적용함으로써 다수의 종전 프로젝트 건설이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수안안강 고속철도, 항주소홍 대주고속철도, 온룡옥환 구간이 잇따라 검수를 시작했고 중경권명고속철도 사천운남 구간은 설로 부설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중경만주고속철도 터널은 전 구간이 관통됐으며 성도중경중선고속철도 내 신설 중경과학성역, 전진유방고속철도, 진고해하 터널 등 다수의 중점 통제 프로젝트에서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요효 투자의 파급과 견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여 지역 경제사회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1: 5월 13일 자연자원부에서 알아본 데 의하면 2025년 전국 비석유가스 지질 탐사 투입 자금이 252억 5천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10% 늘었고 대중형 광산지 200곳을 새로 발견했습니다. 자연자원부는 2025년 우리나라 비석유가스 탐사가 연 5년째 성장을 실현했다고 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새로 발견한 금, 철, 석탄, 리튬 등 광물의 대중형 광산지가 200곳에 달해 광산자원 재산이 한층 더 많아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망간, 니켈, 주석 등 전략적 신흥 광물에 대한 탐사 투입도 대폭적으로 늘어 우리나라가 관건 광산자원 자주적 보장 능력을 다그쳐 제고시키려는 전략 방향을 반영했습니다. 자금 투입 구조에서 볼 때 2025년 우리나라 지질 탐사 분야는 다양화 발전 구도를 이루었고 재정 자금과 사회 투자가 협동적으로 힘을 쓰며 공익성 지질 조사와 상업성 탐사가 일괄 추진되어 정부가 인도하고 시장이 주도하며 각 측이 참여하는 광산 탐사의 새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0: 수리부가 밝힌 데 의하면 당면 전국 봄철 관계가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농업 생산 용수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수리부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당면 전국 관계 수온이 상대적으로 충족하고 9,677채 중점 저수지 저수량이 4,739 립방미터에 달해 왕년 동기 대비 10% 좌우 많았습니다. 북방 각성의 저수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동북 지역이 관계 절정기를 맞았습니다. 흑룡 강성의 규모가 가장 큰 관계구인 청동산 관계구에서는 전국 단일 펌프장 요량이 가장 큰 양수장이 만 헥타리의 옥토에 끊임없이 물을 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관계구 진흥 관계 시스템은 수로 수위와 요량, 토양 수분 상태, 기상 등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수로 시작점에서 논밭에 이르는 전사슬 정밀화 관계를 실현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9곳의 건설 중에 있는 대형 관계구 건설과 104곳의 대중형 관계구 현대화 개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표준 논밭 수로 체계와 관계구 골간 공정 간의 조목을 강화함으로써 이미 완공한 프로젝트들이 봄철 관계에서 효과성을 발휘하도록 확보했습니다.
1: 안전한 사회 환경과 갈수록 편리해지는 출입국 정책 그리고 각 지역의 지속적인 문화관광 공급의 최적화와 국제화 수준 제고에 힘입어 점점 더 많은 해외 관광객이 중국을 찾아 이곳의 독특한 자연 풍경, 인문 정취와 시대적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섬서성 서안 당락궁에서는 몰입형 당나라 가무 실경 공연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입국 관광객들의 인기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소성 주장에서는 여러 국가에서 온 대형 입국 관광팀이 잇따라 방문하여 옛 마을에서 무형 문화유산 민속을 체험하고 강남의 일상적인 정취와 천년 문화 맥락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천성 여러 관광지는 다국어 봉사와 국제 결제 편의를 최적화했습니다. 올해 1.4분기 입국 관광객 수는 작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문화관광 체험의 질적 향상과 함께 국제화된 소비 봉사 체계도 함께 완비화되고 있습니다. 북경은 주요 외국인 관련 상권에 20여 개 언어를 아우르는 다국어 봉사 플랫폼을 구축하고

0: 전문 인력과 스마트 번역 장비를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소비 상담, 민원 접수, 분쟁 조정 등 원스톱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강성 의원은 풍부한 중국 제품과 과학기술 신제품을 바탕으로 많은 해외 관광객이 단순한 중국 여행에서 중국 쇼핑으로 전환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여행하고 중국에서 쇼핑하는 것은 결국 안전한 중국이라는 금빛 명함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호한 사회 안전 환경은 수많은 해외 관광객이 중국에서 안심하고 여행하며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공문보도 办公室이 5월 13일 세로종에서의 본투자 종회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김홍아였습니다.

오늘은 보다 굳건한 미중 관계는 전 세계에 아주 중요하다고 한 미국 쿤 재단의 로버트 로렌스 쿤 주석의 견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세계가 많은 불안정한 요소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미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쿤 재단의 로버트 로렌스 쿤 주석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양국은 잘 협력해 양국 인민에게 혜택을 주고 세계에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쿤은 이번 미중 원수회담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자신감도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현재의 글로벌 정세를 잘 파악하고 실질적인 기대를 설정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자국의 핵심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쿤은 국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은 쌍무 관계의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쿤은 이번 원수회담이 양측의 협력에 더 큰 여지를 열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협의 기재를 통해 계속해서 공감대를 증진하고 차이를 관리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미중 양측은 소통 채널을 한층 더 넓히고 인공지능 안전 감독 관리, 펜타닐 타격 등 관련 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경제 협력의 틀을 구축해야 합니다. 쿤은 현재 미중 간에 많은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도전에 직면하여 미국과 중국은 반드시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양국이 정확한 관계 방식을 모색하고 쌍무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전 세계의 안정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층 소통을 통해 미중 관계의 총체적인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긍정적인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쿤은 기업이 계획 수립과 경영 활동을 펼치려면 안정적인 시장 환경이 필수적이지만 불확실성은 기업 활동과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 시장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어 기업 활동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욱 굳건한 미중 관계는 전 세계에 매우 중요합니다. 쿤은 미중 간에는 정상적인 소통을 유지하고 필요한 협력을 진행하는 등 경쟁 관리 기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쿤은 미중 관계의 안정성은 이제 글로벌 비용으로 간주되고 있다면서 불안정성은 고위험을 촉진하고 투자를 억제하며 기술 표준을 분리하고 기후와 공공보건 분야의 협력을 약화시켜 개발 자금 조달과 부채 문제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쿤은 더욱 굳건한 미중 관계가 미중 양국과 양국 인민 모두에게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차원에서 미중 기업 간의 협력은 경제 발전과 성장의 경계를 넓혀 부진하는 것입니다.

0: 있습니다. 그는 젊은 세대 사이의 상호 이해가 미중 미래 협력의 기반이라며 사회, 문화, 의료 보건, 언론 매체 등 분야에서 인문 교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원수의 성공적인 회담은 일반 민중들에게도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중 간의 비자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고 국제 항공편이 증편되며 국경 관광이 일상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대학 간의 협력 프로젝트가 재개되고 과학연구 인력의 학술 교류가 회복되며 기업이 고객을 다시 확보하여 경제무역계의 신뢰도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다 굳건한 미중 관계는 전 세계에 아주 중요하다고 한 미국 쿤 재단의 로버트 로렌스 쿤 주석의 견해를 들어보았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가꾸어 가자. 2022년 1월 17일. 이 글은 습근평이 2022년 세계 경제 포럼 화상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대변환의 국면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변환의 국면은 어느 한 시기나 사건, 어느 한 나라나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심각하고도 폭넓은 시대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변화와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가 서로 겹쳐지면서 세계는 새로운 불안정한 변혁기에 들어섰습니다. 감염병 사태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이것은 세계 각국의 인민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는 중대한 문제이자 우리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하는 시급한 중대 과제이기도 합니다. 천하의 정세는 성하지 않으면 쇠하고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발전하지 않으면 퇴보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세계는 항상 모순의 운동 속에서 발전하며 모순이 없으면 세계도 없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인류는 바로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전진 론지에 따라 전진하고 시대 발전의 흐름에 따라 발전해야 합니다. 모진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인류는 항상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장주기를 비교 분석하는 가운데서 사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미세한 부분에서도 사물의 변화를 통찰하여야 하며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변국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면서 어려움과 도전을 이겨내는 강대한 힘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첫째, 손을 잡고 힘을 합쳐 감염병 사태를 이겨내야 합니다. 인류의 전도와 운명에 관계되는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완강한 저격전을 펼쳐왔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위기라는 사나운 파도 속에서 각국이 190여 척의 작은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같이 하는 큰 배에 함께 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배는 풍파를 이겨내지 못하지만 거함은 사나운 파도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으로 우리는 세계적인 방역사업에서 중요한 진전을 가져왔으나 감염병 사태가 반복되고 지속되면서 바이러스 변이가 증가하고 전파 속도가 빨라져 인민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세계의 경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심을 확고히 다지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것은 감염병을 전승할 수 있는 유일한 올바른 길입니다. 서로 견제하거나 무단히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것은 모두 방역의 적정 시기를 놓치고 큰 국면에 방해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방역 관련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약물 연구 개발 관련 협력을 적극 전개하면서 다중적인 방역 방어선을 함께 구축하고 인류 위생 건강 공동체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백신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활용하고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확보하며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고 국제적인 면역 격차를 좁혀 생명과 건강을 잘 수호하고 인민의 생활을 확실하게 보장하여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부산 회동 이후 두 나라 원수가 재차 마주앉아 진행하는 회담이고 9년 만에 이루어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입니다. 두 원수는 중미 관계 그리고 세계 평화와 발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들을 두고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국 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다가올 중국 방문을 많이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상무 관계 중 하나인 중미 관계의 좋고 나쁨은 세계의 안정 여부와 직결됩니다. 국제사회는 중미 원수의 회동이 중미 관계라는 큰 배가 안정적으로 나아가도록 계속 이끌고 두 나라가 동반자이자 친구가 되어 세계의 안정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수 외교는 시종 중미 관계의 나침반 역할을 해왔습니다. 트럼프가 재차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중미 두 나라 원수는 7차례의 중요한 소통을 진행하여 중미 관계의 전반적인 안정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100년 변국이 가속화되고 복잡다단한 국제 정세에 직면하여 중미 정상의 회동 자체가 세계의 안정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미국 크리스토퍼 뉴포트 대학의 학자는 이번 회동의 목표가 중미의 구조적 경쟁이 지속되는 배경 속에서 쌍무 관계의 방향을 잡고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적해야 할 것은 중미 관계라는 큰 배에 안정 유지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만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미국은 대만이 중국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중국이 반드시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을 수호할 것이고 절대 대만이 분열되게 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측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양대 경제체로서 중미의 경제 총량은 세계의 3분의 1을 넘고 상품 무역액은 세계의 약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국제사회는 경제무역협력이 중미관계의 주춧돌이자 추진력으로 되어 세계경제의 안심제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원수 외교의 인솔하에 중미 쌍방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여러 차례 고위급 협상을 진행하여 많은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국 미국 상공회의소가 올해 1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미국 기업의 근 60%가 중국 내 투자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는 많은 미국 기업 고위 책임자들도 동행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중국과 미국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 문제 목록은 줄이고 협력 목록은 늘려나감으로써 글로벌 경제의 큰 판을 안정시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국의 크기는 책임과 담당에 있습니다. 현재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고 인공지능 안전 리스크가 높아지며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에너지 공급이 긴박해지는 등 일련의 글로벌 난제에 직면해 사람들은 중국과 미국이 대국의 책임을 짊어지고 두 나라 나아가 세계의 이로운 큰일, 실질적인 일, 좋은 일을 더 많이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최기고를 통해 중국과 미국이 손잡고 인공지능 안전 도전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중미 원수 회담이 심도 있는 소통을 진행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인류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을 함께 풀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수호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두 나라에게 2026년은 모두 평범하지 않은 한 해입니다. 중국은 제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시작의 해이고 미국은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며 두 나라는 각각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정상회의와 20개국 그룹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중요한 해에 열리는 중미 원수의 회담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총결산이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중국과 미국 두 나라가 공동으로 발전하고 각자의 번영을 누릴 수 있을 만큼 큽니다. 사람들은 북경을 출발점으로 하고 중미 원수회담이 중미 관계라는 큰 배가 풍파를 헤치고 안정적으로 전진하도록 계속 이끌어 혼란한 세계의 소중한 안정성과 확실성을 조입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목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옳아?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들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브랜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4월의 마지막 날 서울 강남구에 새로 문을 연 중국차 음료 브랜드 페왕다히 의 플래그십 스토어 앞에는 줄 서는 사람들이 길모퉁이를 몇 번이나 돌 정도로 길게 늘어섰습니다. 영업 시작 얼마 되지 않아 모바일 주문 시스템이 주문 폭주 상태가 되었고 일부 주문의 음료 수령 대기 시간은 3시간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유리문 안쪽으로 동양풍의 매장 디자인과 중국어 요소가 새겨진 컵은 많은 한국 젊은이들의 사진 명소가 되었습니다. 밀크티를 마시던 한 한국 여학생은 기자에게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추천을 보고 먼 곳에서 일부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 중국의 호남 요리 브랜드 농경기는 서울 명동 상업가의 문을 연 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인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저녁 피크 시간대에는 대기 줄이 지하 광장까지 이어질 정도입니다. 많은 한국 고객이 대기하면서 메뉴판에 호남 특색 요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농경기의 제품 격리 류강은 레스토랑 오픈 초기 소비자가 주로 중국 유학생과 제한 화교였으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확산과 입소문이 퍼지면서 현재 한국 현지 고객 비율이 40%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류강은 한국 소비자들이 단순히 중국 요리뿐만 아니라 진정한 중국 식문화를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식업 외에도 중국 영화와 드라마가 더 일상적인 방식으로 한국 젊은이들의 삶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직원 정하숙은 중국 드라마를 보기 좋아합니다. 그녀는 긴장감이 높고 감정 자극이 밀도 있게 전개되는 작품들에 비해 중국 드라마는 더 편안한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며 등장인물 사이에 가볍고 재미있는 소통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정하숙에 따르면 중국 드라마가 해외 관객을 끄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중국어, 의상, 음식, 생활 방식 등을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중국에 여러 번 가봤다면서 중국 드라마를 접한 후에는 다시 가보고 싶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인터뷰 대상자가 모두 현재 중국 브랜드가 다중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기대학교 류자양 교수는 밀크티, 트렌디 플레이, 드라마, 스마트 기기 등 중국 브랜드가 정서적 가치를 제공하는데 점점 능숙해지고 있고 기능적 수요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동행감, 여유로움, 그리고 소셜 경험을 창출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이제 서울에서 점점 더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대형 쇼핑몰에서는 중국 브랜드 로봇 청소기가 눈에 띄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젊은 소비자들이 무인기와 스마트 기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히 언급하는 것은 중국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 인플루언서들이 상해와 심수를 찾아 중국 소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최근 이 현상을 중국 브랜드의 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국제산업정보학과 이기범 교수는 이는 중국 기업이 초기에 생산형 해외 진출에서 벗어나 브랜드와 소비 경험을 핵심으로 하는 라이프스타일 해외 진출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무인기와 로봇 청소기를 구매하는 것은 이미 많은 한국 젊은이들의 소비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이기범 교수는 무인기가 전문 도구에서 대중적 취미 소비재로 전환하고 있고 한국에는 무인기 동호회가 대거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한중경제사회연구소 강호구 소장의 견해에 따르면 이제 중국 브랜드는 장기간 축적된 인재, 기술 등 우세를 바탕으로 글로벌 혁신을 선도하는 단계로 점차 나아가고 있습니다. 강호구 소장은 중국 브랜드가 더욱 생생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해외 시장의 인식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 자연계에서 모든 동물들은 특유의 생존 예술을 갖고 있습니다. 곤충을 먹이러 가는 작은 동물인 천산갑은 맹수의 위협을 자주 받습니다.
1: 온몸의 단단한 비늘은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2: 위기가 곳곳이 도사리고 있는 초원에서 콧불 쏘는 구어된 동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3: 나는 날카로운 불로 용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0: 자유롭게 노니는 상어는 해양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4: 강대한 등 지느러미는 나의 풍채를 더해줍니다.
2: 동물 생존은 일종의 예술입니다. 이들을 해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짐입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0: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노래 한마당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도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오정식 작사, 임종철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둘이 둘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결 융합매체 중심 APP, 엔지 롱메이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칭팅 FM 라디오 앱을 내려받으시고 엔지 종합광보 차오생위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들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 두 APP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라디오 수신 지역이 아니거나 라디오가 없으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 많은 분들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입니다. 김응준 작사, 김득철 작곡, 최승화 가수의 하루가 모여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 노래 노래방 번호는 79163번, 79163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배우셨다면 소리 높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반주 나갑니다.

네, 김웅준 작사, 김득철 작곡, 최승화 가수의 하루가 모여서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63번, 791-63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우리 둘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안용수 마법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네, 도레이 도레입니다. 아래에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한자 한자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둘이 둘이 정답게 손을 잡고서, 둘이 둘이 정답게 손을 잡고서, 둘이 둘이 하나로 웃고 있잖아. 둘이 둘이 하나로 웃고 있잖아. 둘이 둘이 호호하하 넘치는 기쁨. 둘이 둘이 호호하하 넘치는 기쁨. 둘이 둘이 연분에 단물이 드네. 둘이 둘이 연분에 단물이 드네. 둘이 둘이 연분에 단물이 드네 드네. 둘이 둘이 연분에 단물이 드네 드네.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네, 계속해서 2절 가사입니다. 둘이 둘이 꽃양산 함께 쓰고서, 둘이 둘이 꽃양산 함께 쓰고서, 둘이 둘이 다정히 걷고 있잖아. 둘이 둘이 다정히 걷고 있잖아.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네, 2절이 끝나고 2절의 후렴구가 한번더 반복됩니다.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반복됩니다.

네, 오정식 작사 임종철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36번, 79336번입니다. 자, 아래는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마지막에와서또틀립니다자꾸앞에둘이둘길지않습니다둘이둘의행복에얼마나죠자그리고제일첫줄보겠습니다제일우줄둘이둘이정답게손을잡고서손을잡고이런네지금많은분들손을잡고서손길게뺍니다아래와서도마찬가지입니다웃고있잖아아닙니다웃고있잖아악보에점이어디에있는지보겠습니다점이있는걸길게뺀다했습니다손을잡고서잡이길지손이길지않습니다예손을잡고서하는분들다틀렸습니다자한번만더따라해보겠습니다

자한번만더해보겠습니다1절둘이둘이세번째두글자두번째둘둘이깁니다둘이둘이다그렇습니다내려오면서명심하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 오정식 작사, 임종철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두리두리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결 융합매체중심 APP와 칭칭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연결 융합매체중심 APP에서 지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라디오를 클릭하시면 바로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칭칭 FM 라디오 앱에서는 연지 중허광보 超생위 검색하시면 바로 또 쉽게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라디오가 없으셔도 휴대폰으로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아래는 두리두리 2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마지막부분둘이둘이라했습니다앞에둘이자꾸이렇게길게빼는분계십니다꼭고칩니다들립니다자다시하겠습니다

자, 반복되는 부분 설명하지 않았네요. 자,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둘이 둘이 노래방 번호는 793-36번.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0: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 평이 개혁개방 4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7째, 반드시 시종 개방을 확대하고 인류 문명 공동체의 공동 구축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개혁개방 40년의 실천은 우리에게 개방은 진보를 가져오고 패션은 라쿠를 초래한다는 계시를 줬습니다. 중국의 발전은 세계를 필요로 하고 세계의 번영 또한 중국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국내와 국제라는 두 개 큰 국면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대외 개방의 기본 국책을 견지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 정책을 실시해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이며 폭넓고 전면적으로 개방된 새로운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량화한 국제 환경을 마련해주고 넓은 발전 공간을 개척해줬습니다. 전진 도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외교 정책의 취지를 엄수하고 상호 존중, 공평과 정의, 협력과 상생에 기초한 신형의 국제관계의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각국 인민들이 자주적으로 발전의 길을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고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창도해야 하며 자국의 의지를 타국에 강요하는 것을 반대하고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반대하며 강대국이 약속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광익적이고 균형적이고 상생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중점으로 각국과 더불어 국제 협력의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해 세계의 공동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중국은 절대로 타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자신의 정당한 권익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방어적인 국방 정책을 실행할 것이며, 중국의 발전은 그 어떤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어디까지 발전하든 영원히 패권을 노리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반드시 시종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며 당의 창조력, 결집력, 전투력을 부단히 제고시켜야 합니다. 개혁개방 40년의 실천은 우리에게 쇠를 벼리려면 쇠매가 단단해야 한다는 계시를 줬습니다. 중국의 일을 잘 처리하는 데 있어서 관건은 당에 있으며, 당이 당을 관리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 당은 오직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라는 위대한 사회혁명을 영도하는 동시에 당의 위대한 자기혁명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하고 당의 건전한 조직체를 침식하는 모든 바이러스들을 과감하게 제거함으로써 자기정화, 자기완성, 자기혁신, 자기향상을 부단히 실현하며 당의 정치적 지도력, 사상적 인도력, 대중적 조직력, 사회적 호소력을 부단히 증강해야만 당과 인민 대중 간의 혈연적 연계를 시종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진 도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신시대 당 건설의 총적 요구에 따라 정치 건설을 통수로 하고 당 건설이라는 새로운 위협을 부단히 추진해 나가야 하며, 전당의 단합과 통일, 창조적 활력을 꾸준히 증강하고 전당의 집권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 당을 더욱 굳건하고 강력하게 건설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길록 작사 강철웅 작곡의 상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웃으며 살라기에 가슴 열고 살라기에 잊어야지 잊어야지 내 마음 다독여도 말은 풀 헤치고 돋아나는 새싹처럼 머리철은 아픔이 가슴을 허비누나 꽃잎으로 닦아볼까 햇빛으로 닦아볼까 바람이 속삭이네 세월로 닦으라고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최길록 작사 강철웅 작곡의 상처를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세 번째 명작, 바로 로신 선생님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산문집에 수록된 24효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나를 가장 불만스럽게 하고 지어 반감을 가지게 한 것은 레시가 어버이를 즐겁게 하다와 곽거가 아들을 땅에 묻다라는 두 가지이다. 부모 앞에 드러눈 늙숙을에 한 자와 어머니에게 안겨있는 어린애에게서 받은 부동한 느낌을 난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두 사람 손에 다 딸랑이가 들려있다. 이 장난감은 정말 모양이 귀여웠는데 북경에서는 작은 북이라고 불렀다. 아마 옛날의 땡땡이일 것이다. 주희가 가로되 땡땡이는 작은 북인데 량편에 고리가 있어 손잡이를 흔들면 양쪽 꼬리가 북을 두드리며 동동동하고 소리를 낸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장난감은 레시가 손에 들만한 것이 아니다. 그는 집행이나 짚고 있어야 할 사람이다. 그림 속 모양은 꾸며도 너무 꾸민 것이어서 아이들을 모욕하는 것이었다. 난두번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이 그림이 나오면 얼른 책장을 번져버렸다. 그때의 24효도는 이미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지금 있는 것은 일본의 오다카이센이 그린 책인데, 레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였다. 나이 70이 되었는데도 늙었다고 하지 않고 늘 알록달록한 색동 옷을 입고 다니면서 어버이 앞에서는 어린애처럼 재롱을 피웠다. 물을 떠가지고 안채에 들어갈 때는 일부러 넘어져서는 아기 울음소리를 내어 어버이를 즐겁게 하였다. 낡은 책도 대개 이와 비슷하다. 내가 반감을 일으킨 것은 일부러 넘어지다라는 말이다. 거역하든 효성하든 어린애들은 꾸밀 줄 모르며 이야기를 들어도 거짓으로 꾸민 것은 좋아하진 않는다. 이는 조그만 어린이들의 심리를 주위에 살피면 알수 있는 것들이다.

더 오래된 책들을 살펴보아도 이렇게까진 허위적이진 않다. 사각수는 효자전에서, 레시는 늘 색동옷을 입고 안채의 어버이에게 물을 떠다 드리려다가 발을 빗디뎌서 넘어졌는데 부모님이 가슴 아파할까봐 엎드려서 애들의 울음소리를 내었다 라고 썼다. 지금의 설법보다 인정에 가깝다. 웬일인지 훗날의 군자는 그것을 억지로 꾸며야 마음이 놓였던 모양이다. 등백도가 아들을 버리고 조카를 구한 것도 버린 데 그쳤는데 얼떨떨한 사람들은 그가 자기 아들을 나무에 묶어서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야말로 소름 끼치는 일을 재미로 생각하고 몰인정함을 륜기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옛사람을 모욕하고 동시에 후세 사람을 잘못 가르친다. 레시가 곧 하나의 예로서 도학 선생들이 그를 완전 무결한 사람으로 보았을 때 그는 이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죽어버렸다. 딸랭이를 가지고 놀던 곽과의 아들은 더욱 동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엄마의 품에 안겨 즐겁게 웃고 있었으나 애아버지는 한켠에서 아들을 파묻을 구덩이를 파고 있었다. 설명에는 한나라 곽건은 집이 가난하였는데 로머는 늘 3살짜리 손자에게 밥을 덜어주었다. 곽거가 아내를 보고 가난하여 어머니를 공양하지 못하는 데다가 아들이 로머의 밥을 나누어 먹으니 차라리 애를 땅에 묻어버리는 게 어떻소? 라고 썼다. 그러나 류향은 효자전에서 좀 다르게 서술하였다. 곽거의 집은 부유했으나 그가 재산을 모두 두 동생에게 주었고 어린애를 낳은 지는 오래되진 않았는데 3살이 채 안 되었다고 한다. 결말은 대략 비슷하였는 바 구덩이를 파기 시작하여 두 자쯤 되었을 때 황금 한 덩이를 얻었는데 금덩이에는 하늘이 곽거에게 주는 것이니 관리도 가져서는 안 되고 백성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라고 새겨졌더라고 한다. 난 처음에는 이 아이를 위해 손에 땀을 쥐었으나 황금 덩이를 파낸 것을 보고 마음을 놓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감히 효자가 되려는 생각을 더는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효자로 될까봐 겁이 났다. 가정 형편이 내리막질하고 있어 부모님이 쌀이며 뗄 것을 위해 걱정하는 소리를 늘 듣고 있는 데다가 할머 장군이 차에서 뛰어내려 쌀을 친다거나 하는 그림은 볼 수가 없다. 하물며 지금은 성인이 되어 고서도 몇 권 읽었고 새로운 서적도 얼마간 사보았으므로 태평어람이여 고 효자전이여 인구 문제여 생육 절제여 20세기는 아동의 세계여 하는 것만으로도 땅에 묻히지 않으려는 리언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다. 하지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그때는 정말 무서웠다. 구덩이를 파서 황금 덩어리가 나오지 않았다면 딸랭이까지 함께 묻어버리고 흙을 덮은 후 꽁꽁 밟아댄들 무슨 방법이 있었으랴. 비록 그 일이 실현되지는 않았다지만 난 그때부터 부모님이 가난 타령을 하는 것이 두려웠고 백발의 조모를 보기가 겁났으며 그이가 나의 적수라도 되는 것 같이 느껴졌다. 적어도 내 생명에 다소 방해를 놓을 사람으로 생각이 되었던 것이다. 후에 이런 생각은 점차 희박해졌지만 그래도 조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간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 대해서 24효도를 선물한 그 유학자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1926년 5월 10일

그래, 아름다운 장미는 사람들이 꺾어가서 꽃병에 꽂아두고 혼자서 바라보다 시들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데 아름답지 않은 들꽃이 모여서 장관을 이루면 사람들은 감탄을 하면서도 꺾어가지 않고 다 함께 바라보면서 관광 명소로 즐깁니다. 네, 우리들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뽐내거나 내가 가진 것이 좀 있다고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좀 배웠다고 너무 잘난 척하거나 권력이 있고 힘 있다고 마구 날... 네, 김순희 가수의 노래입니다. 배를 이어 전해...

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자신에게 무엇이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편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영혼의 순수함에서 생겨나지 않을까요? 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주는 것에 더 인색한 세상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다른 하나를 더 가지고 싶고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하나를...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에 실증을 낸다는 것은 만족을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처음 가졌던 나름대로 소중한 느낌들을 쉽게 잊어가기 때문이죠. 네, 내가 왜 이 물건을 사게 됐던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됐던가? 내가 왜 그런 다짐을 했던가? 이렇게 하나 둘 곱씹어 생각하다 보면 그 처음에 좋은 느낌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생각은 늘 변화합니다. 늘 같을 수는 없겠죠. 네, 악기와도 같습니다. 그 변화의 현위에서 각자의 상념을 연주할지라도 현을 이루는 악기 자체에 소홀하면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는 늘 변화를 꿈꾸지만 사소한 무관심,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이따금 불협화음을 연주하게 되는 거죠. 네, 현인들은 말하거든요.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까이 있다. 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은 결코 누군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네, 지금 눈을 새롭게 뜨고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늘 사용하는 구형 휴대폰, 네, 어느새 손에 익은 볼펜 한 자루, 잠들어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나를 기억하는 친구들, 사랑했던 사람, 또 지금 사랑하는 사람. 네, 먼저 소중한 느낌을 가지려 해보십시오. 먼저 그 예전의 그 마음을 되살리고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네, 당신은 소중한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떠올렸던 그 마음, 네, 그들로 인해서 잠시나마 가졌던 그 마음, 볼펜을 종이에 극적이면서 고르던 그 마음, 네, 처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졌었던 때를 떠올리면서 엷은 미소를 짓는 멋진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선물해 보십시오. 네, 오늘 옷 참 잘 어울려요 라고 웃으면서 먼저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리학군 가수의 노래입니다. 拥抱曙光.

네,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박힌 역할에 맞추느라고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요컨대 느끼는 그대로 솔직하게 느끼면서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사는 게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네, 계속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박은화 가수의 연길 축복.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 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是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现在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

吉他是算有浮云，灰蒙蒙的乌云，好几天没见到你。电影票和收据还留在我口袋里。

感受，是渴望正义的感受。打吧！

影子守候着你。

0: 前不订饭，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纵横海 FM 91.4，延吉纵横。